이혜인님의 6월의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쩍할 때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한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돋아난다고. 6월의 넝쿨 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이혜인님의 6월의 시를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다가오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 가시이기에 또이 가시로 누군가를 찌르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아픔과 따가운 시선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갚아주기보다는 이제는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서해주며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아줄 줄 아는 6월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향기로운 나무의 향기로운 나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향기로운 나무였습니다. 오늘 사랑이 뜰한 6월 1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일부 첫곡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5월이죠. 5월과는 인사를 어제 잘 하지 않았을까. 잘 보내주고 또새달 6월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아, 정말 시간이 많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달 6월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시작을 하셨는지요? 궁금하고요. 이제 달력을 한장 다들 넘기셨겠죠? 네. 들어오셔서 반갑게 6월을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라는 세 글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첵 받아보면서요. 6월도 네, 기분 좋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42번님께서요. 샬롬, 날씨가 더워지지만 마음만큼은 시원한 6월을 출발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더워질 겁니다. 그죠? 네. 와, 점점점 더워질 텐데 마음만큼은 또 시원한 6월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멋지게 시원하게 출발해 보시면 좋겠네요. 1595번님도 새달 사뜻 기쁘게 성취합니다 하셨습니다. 6월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멘. 6월 또한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688번님께서도요. 할렐루야. 와, 선물 잘 받으셨대요.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새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 글자 지금 들어오세요.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맞아요. 1595번이요. 어머, 본의 아니게 출석 코드를 맞춰버렸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제는 뭐정 PD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 요때쯤에 요고고이 나올 만한데라고 다들 잘 아시더라고요. 네, 마음 잘 같이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신청곡 듣고 싶으신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남미워십 찬양의 곡 준비했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남미워십 찬양의 새롭게 하소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새롭게라는 세 글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첵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새롭게 요세 글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곡 나로부터 시작되리 6244번님 보내주셨어요. 저는 올해는 아침마다 큐티와 성경 일독을 하는데 오늘 엘스라를 끝내셨대요. 이제 1월부터 5월 큐티는 끝이 났습니다. 6월 큐티는 큐티 책대로 하면 네. 아, 고린도 전서 시작이시군요. 네. 늘 응원하고요. 파이팅입니다. 와,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와, 성경 읽기표 매일매일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멋지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랄게요. 0535번님께서는요,

계로 삼행시를 보내셨어요. 새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라디오를 켭니다. 롬인데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이것도 걔는 여의로 보내주셨어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방송을 통해 제 삶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웠는데, 그죠? 네. 아주 멋지게 우리 0535번님 새롭게로 삼행시 보내주셨습니다. 방송을 듣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소리에르 찬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 함께 하시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크룩스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 오벳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찬송가입니다. 310장 땡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에요. 앞에 들어가는 한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땡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부분에요. 여기 들어가 한 글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땡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또 써라고 그러면은 앞에가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땡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글자 주관식 문제입니다. 복이 없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좀 갑자기 생각나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 0688번이 가장 먼저 보내주셨어요. 자, 4540번님, 4517번님.

오벳의 찬양으로 땡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정답들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가 좀 생각이 안날때 이런 반응을 하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을 때 맞다라고 하죠. 어떤 분은 옆구리를 콕 찌르면 이 반응이 나온대요. 딱 한번 찔러 보시겠어요? 갑자기 옆에서 누가 옆구리를 콕 찌르면 어떤 말이 나오시는가요? 뭐 감탄하면서도 이 반응이 나오죠 라고 하시면서 0767번님도 보내주셨고요. 네. 0535번님 홈페이지 사연 참여 글 사연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들 보내주셨는데 나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나인가요?

가셨는데 2042번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한 글자는 맞는데 니은은 아닙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송경미 목사님 앨범에 있는 찬양 들으시면서요, 퀴즈 정답들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

해서 5인 가족 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로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늘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한 글자였죠. 바로 아가 정답이었어요. 아, 정답 맞다라고 하시면서 7936번님 보내주셨고요. 어떤 분은 신호받는 중이라서요. 네, 잠깐 주차하시고 아, 보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치과 가면은 치과 선생님들이 아, 벌리세요라고 하죠. 네, 아였습니다. 아, 감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정답들 잘 맞춰주셨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1727번님 그리고 0535번님 또한분더 계세요. 오늘 새싹분이신데요. 1662번님까지 세 분께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요. 네. 박수진님의 아, 맞다라는 곡이에요. 제목이 참 귀엽죠? 아, 맞다. 이찬양 함께 나눌게요.

네, 박수진 씨의 찬양 아 맞다라는 곡 함께 나눴습니다. 와, 감사합니다라고요. 경산에 사셨군요. 이은영님. 네, 보내주셨어요. 네, 당첨되신 분 맞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널, 우리를 사랑하신대. 네, 하트의 표시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월 1일 월요일 아침 사랑이 뜨란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끝곡은 시와 그림의 감사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와중에도 코스피는 8천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권과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성공과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엔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청년층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외식 물가는 치솟고 수많은 가게들이 대출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큰 혜택을 누리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일찍 일터로 나온 자나 늦게 일터로 나온 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0: 우리 예수님은 공정을 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정을 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친절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행에 관한 에피소드의 네 번째 사건입니다. 7절을 보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포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합니다. 가장 높은 사람으로 번역된 프로토스는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원주민의 추장이라기보다는 섬을 통치하는 행정 책임자였음을 의미합니다. 포블리오는 라틴어로 로마식 이름이 됩니다. 학자들은 포블리오가 로마 시민권자일 수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블리오가 로마식 이름인 만큼 섬의 수장으로서 거센 풍랑 속에서 난파된 배에서도 살아남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다는 바울의 소식은 대단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뱀에 물려서 살아난 것도 멀쩡한 것도 섬의 최고 통치자가 흥미를 갖게 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심, 예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구나,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멜리데 섬의 최고 관리자 포블리오는 난파선에도 살아남고 독사에게도 물려 죽지 않았던 바울과 일행들을 초청해 3일 동안 정중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포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열병은 인플루엔자나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두 고대의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포블리오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포블리오의 아버지를 언제 보게 되었을까요? 초청받아서 처음에 갔을 때는 못 봤을 겁니다. 3일 동안 정중한 대접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포블리오가 선한 마음이든지 호기심이든지 친절하게 대접하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선한 마음을 먹고 실천할 때 기적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기적은 선한 마음에서 출발해서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중요한 일을 하려면 재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밤잠을 설치는 반면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즉시 고쳐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선한 마음을 먹고 실천

0: 할 때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적은 선한 마음에서 출발해서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중요한 일을 하려면 재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밤잠을 설치는 연약한 반면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즉시 고쳐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조금 뜸을 들인다고, 지체하신다고 투정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최고 권력자 포블리오가 손 쓸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질병을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멜리데 섬의 최고 권력자인 포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면 포블리오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간요법에서부터 주술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블리오는 아버지를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포블리오의 아버지가 아프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유라굴로 강풍은 멜리데 섬의 최고 권력자 가정으로 바울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본문에 나오는 이 광풍이라는 단어를 고난, 위기, 고비, 역경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위기는, 고비는, 역경은 기적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광풍이 앞에 있습니까? 행복과 기쁨이면 감사하고 고난과 위기와 고비와 역경과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자리로 이끄시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의 행동은 세 가지로 묘사됩니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 가지 행동의 결과 낫게 하다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기도한 후에 안수에서 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천만 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고 구절을 보면 치유 소식은 급속도로 퍼져서 멜리데 섬의 다른 병자들도 바울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와서 고침을 받고 두 개의 동사가 미완료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3개월 있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고쳤고 바울의 선교는 3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체포되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신가요? 힘드신가요?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벽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의 일행들이 로마로 떠날 시간이 되자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후한예로 바울과 바울 일행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후한예는 선물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배가 난파되어 빈손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멜리데 섬을 찾았는데 떠날 때는 여행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은 쓸 경비를 넉넉하게 채워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송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진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감사일까지 네, 두 곡의 찬양 메들리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이들한 오늘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6월 첫째 날입니다.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받아보려고 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00.

30번. 우물정밭은의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요. 듣고 싶은 찬양 그리고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2부 시간에서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러한 또 퀴즈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선물도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면은 또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고 또 선물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행용 가방 캐리어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이 캐리어를 저희가 한 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들으시고 내가 곧 이제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방이 필요합니다. 여행용 가방 캐리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신청 해주시면 되겠어요. 사연과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가방 정말 가족들과 여행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면 뭐 성지순례나 또 여러분들 계획하고 계신 일정이 있다면 같이 나눠주시면서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둘째 딸 현성지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둘째 따님의 생일이신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명식의 주만이라는 찬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에 함께 하시죠.

0: 김명식의 주만이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여행용 가방 한 분께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용 가방 받고 싶어요라고요.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7201번님께서는 7월에 아들이 휴직을 합니다. 열심히 구직하고 일한 수고를 격려해주고 다시 취업을 알아보는 앞길에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요. 가능하면 7월에 새 가족이 여행으로 뭉쳐보고 싶네요라고 7201번님 네, 신청을 해주셨나요? 오늘 또 어떤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실지 네, 잠시 후에 또 소개해드리고 한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용 가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6월 오늘 시작을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지 또 받은 은혜의 말씀도 좋고요. 오늘 또 새벽 제단에 쌓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셨는지 6월 한 달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0: 히스플랜의 찬양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 함께 하시죠.

너는 꽃이야 히스플랜의 찬양이었습니다. 0535번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 저희 집에 비타민이자 귀요미 딸 성지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우리 성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참 안쓰럽네요. 이번 생일은 기숙사에 있느라 얼굴도 못 보고 지나가게 되어서 엄마 아빠 마음이 참 아쉽고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 우리 성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지가 늘 건강하고요. 이름처럼 지혜가 가득한 예쁜 여고생으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 성지야, 고1 생활하느라 힘들 텐데 늘 씩씩해줘서 고맙다. 곁에서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극동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내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딸 생일 정말 축하하고 많이 보고 싶다. 사랑해 라고요. 보내셨어요. 아까 이 사연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셨는데 제가 그 보니까 다시 로그를 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개가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기숙사에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우리 성지 엄마 이은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여행용 가방을 받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 딸 성지, 네, 고1 이제 되었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좀 엄마 아빠의 빈자리가 크겠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고요. 우리 엄마 이은영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축하 축하 드립니다. 네,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요? 0767번님도 가방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월삭 새벽기도 드리면서요. 주님이 쓰실 수 있게 깨끗한 그릇 되기를 기도했답니다. 라고요. 잘하셨습니다. 5449번님, 여행 가방이 생기면 여행 목적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요. 모두 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지만 여행 한번 가는 것이 이렇게도 힘드네요. 쉼이 필요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왜 정말 운동하기 전에 운동복을 먼저 사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그뭐 장비빨이라고 하긴 하지만 뭔가 다 갖춰지고 나서 아, 이 목적이 역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행을 갈 목적은 아직 없지만 왠지 가방이 생기면은 또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네. 잘하셨고요. 8929번님께서도 샬롬 정PD님, 여동생이 전도사 사역하며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평일에는 부천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여동생 캐리어가 낡아서요. 여행용 가방 여동생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아, 본인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나요? 네. 너무 예쁜, 네, 언니인 것 같은데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네, 신청곡 들려드렸고요.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불렀던 사명을 다시 듣고 싶네요라고요. 2667번 님도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사연도 있는데요. 6월 27일까지 오늘부터 30일 캠페인 기간으로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고요. 금요일 성령 기도회. 연속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매주일 예배 참석할 것과 또 금요 성령 기도회에도 참석하고요. VIP 두 명을 작정하는 것을 어제 선포식 할때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와, 하느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선언을 하셨어요. 30일 캠페인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일주일간은 특별 새벽, 또 금요 성령 기도회, 연속 릴레이 기도까지. 아, 정말 이게 쉽지 않은데. 하지만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고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30일 캠페인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행용 가방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정말 꼭 필요하다, 내가 여행용 가방이 당장 좀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명 동방현주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이 667번님의 신청곡 들으신 후, 어떤 분께 여행용 가방이 돌아갈지 바로 발표할게요.

동방현주의 사명 함께 나눴습니다. 4400번님, 샬롬 정피디님 반갑습니다. 6월의 첫날 하늘이와 둘째 며느리 김화음 집사 생일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와, 한 가정에 와, 두 분이나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군요. 하늘이와 그리고 둘째 며느리 김화음 집사님의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행복이라는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생일 축하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럼 가족들과 함께 생일 파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오늘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 좋은 날이네요. 0767번님은 막둥이 아들이 일본 여행을 두고 알바를 주야로 하고 있어요. 여행용 가방이 없어서 필요합니다라고 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여행용 가방 네, 받고 싶어요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께 드려야 하나 좀 고민을 했어요. 하다가 생일 맞이한 우리 이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우리 성지 그죠? 우리 성지 자매에게 캐리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0535번님은 따님이 받을 수 있도록 주소와 이름, 연락처까지 남겨놓으시면은요, 저희가 여행용 가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또 선물해 주실 거라 믿고, 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끝곡은 아이빅밴드의 행복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6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 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중에 참으로 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많은 물질, 명예와 성공을 거둔 삶의 기반, 어진 성격 또는 건전한 사후관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이며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주시는 진리의 선물인데 이 진리의 선물의 특징은 한없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진리를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최고의 동반자로 생각하신다는 것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능력을 끌어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며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모두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루어 깨닫거나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뜻은 교회와 교회에 세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모두 영적인 어린아이들인데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린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둔 채 자라게 한다면 이들의 삶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새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맛을 내는 꼴까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성숙한 사람이 먹여주는 꼴을 먹어야 하며 그들의 보호를 받아 세상으로부터의 묵은 때를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걷거나 뛰지를 못하므로 처음부터 영적 걸음마를 배워야 합니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성인이 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충분히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사도의 가르침과 선지자의 가르침과 복음 전도자의 가르침과 목사와 교사의 가르침을 주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모일 때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것과 아울러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고 어떤 진로로 나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모여 교회를 이룰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하여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려고 하면 결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얼마든지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삶을 옆에서 경험해 보면 그 영혼이 충분히 자라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제대로 자란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실속 있게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말씀과 성령의 은사인데 우리는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며 기도 응답을 받으며 바다 속의 길을 걷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말씀과 성령의 은사가 물붓듯이 부어지면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12절로부터 13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목동일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던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이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던 그 수준까지 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자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가 달랐고 1차,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가 달랐는데 결정적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를 쓸 때의 신앙 수준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스스로 서지 못하고 섰다가 넘어지고 또 섰다가 넘어지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기쁘고 뜨거운 마음이 있는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를 돌아봐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12절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라고 했는데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떼어 모양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너무나도 깨어진 부분이 많고 상처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일일이 떼어 점차적으로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서비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배를 내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0: 제사를 해드리는 것으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왜 또 믿는다는 것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후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머리로 알고 믿는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으며 아무리 믿어도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 믿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시작되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3-0065번 새포항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천식 때문에 힘들어서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사랑교회를 섬기는 권사 진선혜입니다. 창평한마음 요양병원 간호부장이기도 한데요. 중증호흡기 장애 2급이에요. 거의 그 37년이나 됐네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극동방송을 알게 됐고 전포 선교사를 작은 구좌이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다시 또 간호사로서 일하게 되고 출근길에 그 말씀을 접하면 아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 요양병원 정말 힘들었어요.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방송국이 있어서 저는 살았어요. 저 혼자서 아이들 셋을 기르고 있었고 저도 투병하고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시네 감사하니까 나는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10개, 20개, 100개 막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주위에다가 자꾸 얘기하게 돼요. 한 구절이라도 해봐. 하나님 진짜 마중물이야. 이거를 부었을 때 샘물이 솟아나듯이 나에게 오는 은혜는 이거보다 더 크게. 그래서 호흡기 기능이 폐기능이 50%밖에 안 돼도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바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서 같아. 그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세요. 들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 구자라도 하세요. 죽을 수도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어요.
1: 극동방송은 제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진선혜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음에도 진선혜 권사님은 극동방송 덕분에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죽음 가운데 놓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두 글자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일 월요일 진행을 맡은 오천 새소망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어느 시골학교 운동장 한편에 오래된 비석 하나가 서 있었는데 학생들은 그저 낡은 돌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선생님께 물었죠. 선생님, 저 돌은 왜 운동장에 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데리고 비석 앞에 서서 조용히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학도병들의 이름. 학생들은 처음으로 그 비석을 자세히 바라보았죠. 그 가운데는 겨우 17, 18, 19, 20살도 채 안 된 학도병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지금 너희들처럼 학교에서 뛰놀고 가족과 밥 먹고 꿈꾸며 살고 싶었던 평범한 학생들이란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자 자기의 오늘을 포기하고 우리의 내일을 선택한 거야. 순간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웃고 사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네요. 선생님은 잠시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죠. 그래, 자유와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로 지켜낸 거란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가족과 웃고 꿈꾸며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호국의 달 6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도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의 잠겨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요청하실 분은 문자나 전화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구세금 포항교회 김규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방송 가족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0: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6월 3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느헤미야 요셉같이 선한 양심으로 나라를 살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또 온 국민이 후보의 삶과 정책을 바르게 분별하여 합당한 일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한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 또 저희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바른 나라, 바른 정치를 위하여 투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올바른 지도자, 정말 국가와 민족,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을 선출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력을 탐하기보다 백성을 섬기며 큰 비전을 품고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당선되어서 양극화 현상으로 심화된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 세워지기까지 희생한 많은 유공자들, 또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오는 청취자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열납되어 놀랍고 신기한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941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목사님 사모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내 대장암 완치 및 자녀 삼형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늘 여호와만 섬기는 가족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아, 전번에도 한번 저희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러셨군요.
0: 네. 목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의 대장암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아픈 곳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 부르며 저희들 믿고 기도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 삼형제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가족, 축복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호와의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을 한 이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아멘.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08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0: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의 외박, 외출, 휴가 승인이 잘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수경 훈련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의 마음
1: 아,
0: 충분히 이해할
1: 그러게요.
0: 수
1: 예.
0: 있습니다.
1: 군대 간 자체만으로도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으니 그 근심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 떨치고 또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0: 아멘.
1: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군에 간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이 군에서 많이 힘들어 한다는데 하나님이여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환경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주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 주셔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저가 군 생활에 잘 적응해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저가 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군 생활을 통하여 저의 신앙도 함께 자라고 깊어 갈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외박과 외출과 휴가 승인도 잘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상급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외박, 외출, 휴가 승인도 잘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경 훈련이 있는데 두렵지 아니하도록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과 능력 주셔서 남은 군 생활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담대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이어서 4714번님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번 남편 암투병에서 2년 동안 대화 단절 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새롭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진리의 말씀 믿습니다.
1: 아멘.
0: 이 고난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소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시편 25편 15절 말씀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아멘.
0: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1: 아멘.
0: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1: 아멘.
0: 가정이기를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남편의 암투병에서 대화가 단절되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회복되었다고 하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제목들이 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족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기쁨 되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유익함이 모든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가정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가정에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이 가정에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작은 천국이 그 안에 임할 수 있게.

0: 있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아멘. 이어서 853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을 이어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6월 14일 설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와 새 생명 축제에 VIP 전도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이정님 사모님 찬양 간증 집회가 있는데 온 교회가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함께 문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날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1: 사모님 계시구나.
0: 네, 저희 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네. 맞이하게 됩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네. 교회 못지않습니다.
1: 저 주일날 우리... 빠지고 여기 가고 싶은데요.
0: 네.
1: 이정님 사모님도 오시고 야 VIP 전도 초청 잔치 기대가 됩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사모님?
0: 네. 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41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큰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제 6월 14일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와 새 생명 축제 VIP 전도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보내 주옵소서.
0: 아멘.
1: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도하며 전도하며 힘써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감사 감사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40주년 설립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이정님 사모님 찬양 간증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초청받아 전도되어져 올 때에 우리 이정님 사모님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연약한 자들이 새 힘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는 교회이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1: 아멘. 아멘.
0: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6743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1: 네.
0: 짧은 기도지만
1: 네.
0: 가장 힘든 병을 앓고
1: 그러게요.
0: 계신 것 같아요.
1: 네.
0: 목사님 이분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좌절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도우실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울증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책망하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오히려 찬송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우울증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저가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우울증의 그 근원까지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1: 아멘.
0: 지금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9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목사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의 은혜로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경영하는 생업이 건강하게 잘 경영되어 건강한 먹거리 생산으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교하는 생업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 귀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1: 예, 그러게요. 요즘 경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 사업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거리를 생산하는 경영주께서 경영이 잘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교하는 생업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사업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협의 경영주가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경영하게 하시고 기도로 경영하게 하시고 예배로 경영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경영할 때에 하나님의 경영자 되어주셔서 그 모든 먹거리 생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경영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셔서 사업이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셔서 그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선교하는 일에 귀 쓰임받는 생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이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반드시 응답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이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 예, 믿습니다.
0: 5987번님의 삶과 사업장이 선교하는 그러한 귀한 사업장이 되어지고 아멘.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1: 아멘.
0: 아멘.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012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딸이 4명인데요. 아주 부자시네요. 두 동생은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는데 막내 가정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 막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멘. 간절히 아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네. 예, 참 무엇보다 이 자녀의 구원 문제, 부모님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딸 자녀가 4명인데 이제 아직 막내가 그 가정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막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님들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셔서 평생 그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4명의 딸 그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이 부모님께서 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0: 앞에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고넬료 가정에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이 가정에도 그런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8963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아들 박창준이를 주님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여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며 귀히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엄마가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0: 그러게요.
1: 예, 네, 정말 요즘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0: 예.
1: 그런 꿈과 뜻이 많이 없는 시대잖아요.
0: 예, 특별히 뭐 참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듣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예, 자녀들에 대한 근심과 기도 제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간절하게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함께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는 좋은 것 줄 알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못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우리를 위하여 못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 박창준 군을 위하여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부모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여 저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쓰임받는 아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박창준 군이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축복의 아들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모님들이 평생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이어서 3786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전화로 접수된 긴급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교회 성도이신 박상근 안수 집사님께서 현재 뇌출혈로 위중한 상태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0: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집중해서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위급하여 전화로 긴급히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박상근 안수 집사님께서 현재 뇌출혈로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뇌출혈 가운데서도 주님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아버지 박상근 안수 집사님에게 부어주셔서 그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손길과 그의 몸속에 투여되는 모든 약물까지도 하나님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박상근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네. 주님의 보혈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2667번님입니다. 266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교회 젊은 부부 집사께서 동시에 암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분 집사님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네,

0: 참 안타깝습니다.
1: 예,
0: 젊은 부부시라고
1: 그러게요.
0: 하는데.
1: 요즘 참 암으로 고통받는 당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집사님 부부가 동시에 암으로 한 분이어도 힘드실 텐데,
0: 그러게요.
1: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젊은 집사님 부부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집사님의 그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중보기도 요청하는 사랑하는 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집사님 부부의 암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젊은 집사님 부부의 암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암의 근원까지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암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우리 집사님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그래도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1: 그러니까요.
0: 너무
1: 예.
0: 감사합니다.
1: 아멘, 아멘.
0: 이어서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이루며 살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1: 네.
0: 네, 딸.
1: 딸을 위해서
0: 예.
1: 힘들어하는 정신질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반드시 어머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0: 아멘.
1: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그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하여 예수님을 찾아와 할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그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기도로 사랑하는 딸의 정신질환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주께서 간절히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정신질환이 깨끗이 치료되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온전한 건강에 그러한 딸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족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축복된 가정, 축복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1: 아멘.
0: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634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아버지 천국 가시고 상속 재산을 다 엄마가 받게 하려고 합니다. 가족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남매 중 언니의 마음만 돌아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0: 모든 일 순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친께서 천국으로 가시고 재산 상속을 위해서 가족들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가족 간에 온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모든 형제들이 또 자녀들이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 합의에 만족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남매 중에 언니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오니 사랑하는 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져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언니가 마음을 활짝 열고 가족들과 잘 합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모든 일이 순조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0: 아멘.

0: 그럼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구세군 포항교회 김교환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구세군 포항교회 김교환 목사님, 진행의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결혼을 소망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만남의 자리, 청년이여 결혼하라 시즌3가 6월 3일 수요일 포항 기쁨의 교회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말씀 안에서 이성교제와 결혼특강, 신앙 안에서 교제와 로테이션 만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는 복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회 전국연합회 S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997-6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포항지회 강습회는 6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 충진교회에서 진행되고 경주지회 강습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지회는 054-281-0191로 경주지회는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 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고통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대한민국이 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하는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잘하게 하시고 조국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이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복음의 확산이 되도록 이 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 가운데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0: 2026년 6월 1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 다문화가정 청소년센터 하랑센터는 어제 이주민 가족 초청 행사를 열고 11개국 15가정과 한국 성도 등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연과 부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양현민 PD가 전합니다.
1: 11개국 출신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포천 하랑센터에서 어제 부모님과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행사를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들도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 중구 아들 여기 있어요. 여기서 와요.
3: 내가 이름은 샤크노자,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요. 그냥 하랑센터 사장님, 사모님 우리가 너무 많이 도와주세요. 나 지금 아기 같이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1: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에 온 아이들은 센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4: 재밌어요.
5: 많은 애들이 집보다 뭔가 센터를 더 뭔가 편애한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6: 저 베트남이요. 여기는 너무 좋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1: 함께하는 봉사자들도 사역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는다며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권면했습니다.
7: 이제 엄마 아빠가 제대로 이렇게 있는 가정이 잘 없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역진 것 같아요.
8: 그 마음하고 표현이 순수해요. 여기 와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손길을 느끼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이외에도 포천하랑센터는 시와 지자체와 함께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연계 지원 체계 확립과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FABC 뉴스 양현민입니다.
0: 한국교회 청년전도의 모태인 군선교계 내부에서 과거 세례

패자수에 집착하던 양적 팽창을 버리고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돌봄과 양육 중심으로 선교의 판을 혁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는 최근 2026 군선교 3차 세미나를 열고 붕괴 위기에 처한 군선교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한국교회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는 주둔지 통폐합으로 현재 760개 군교회 중 118개 교회가 통폐합될 예정이며 군선교사 인원도 2020년 565명에서 2025년 443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450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던 과거의 방식을 넘어 이제는 장병들을 온전하게 양육해 한국교회로 연결하는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형석 연구원은 전도 중심에서 벗어나 장병들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섬김과 봉사 중심의 선교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군종 목사 지원자가 2020년 155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4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축돼 양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교회 총연합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입법 예고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지난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이 명시한 양성평등 원칙은 생물학적 남녀 간의 평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측은 성평등 용어를 전면 사용하는 새 조례안이 국가 법체계에 명백히 역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질서를 신앙의 근본으로 고백한다며 동성애를 포함한 성정체성 다양화의 제도적 인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선홍 대표회장은 헌법적 가치와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인공지능 활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요 생성형 AI 모델들이 이단 교리나 왜곡된 종말론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연구공동체 신앙과 AI의 미래와 소망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AI 모델 10종을 평가한 벤치마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88.53점이었으며 엔트로픽이 94.31점, 구글이 92.29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일부 AI 모델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사회적 고립을 정당화하는 심각한 신학적 편향성을 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총괄한 장신대 김경래 교수는 신학적 오류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인간 전문가의 감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 연구자 임성빈 전 총장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한 AI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계 단체가 유권자들의 주권 행사를 독려하는 선거 캠페인송을 제작해 발표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진작을 위해 1분 53초 분량의 경쾌한 분위기를 담은 캠페인송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곡은 본부 홍보대사인 가수 온더노트가 직접 작사와 가창에 참여해 투표를 통한 더 멋진 세상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는 기독 유권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름다운 발전을 위해 책임감과 권리의식을 갖고 꼭 투표장에 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예수를 영접한 대중가수 서인영 씨의 진솔한 교회 일상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과천선 서인영이 공개한 약 25분 분량의 신앙생활 영상은 누적 조회수 349만 회를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서인영 씨가 예장 통합 소속 자양교회에서 6개월 전부터 출석해 부활절 세례를 받고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 무대에 서는 전 과정이 담겼습니다. 서인영 씨는 인터뷰를 통해 삶이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에 위로를 받아 교회에 오게 됐다며 실수해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는 신앙 공동체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0: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6도, 평양 27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도 보이며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야외 활동 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방송 예배.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손병렬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시가 주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0: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김원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성령 강림 주일을 허락하셔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세상과 소통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두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욕을 쫓아 살아가며 순간순간 말씀도 잊어버린 채 태연한 모습에 또다시 먹이를 숙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를 79년 동안 부흥케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에게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5월 16일부터 시작한 국내 아울리치를 축복해 주셔서 모든 선교가 마치는 그날까지 간섭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 중앙유치원 및 엘림복지재단을 축복해 주셔서 부흥되고 행복하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기관과 부서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6월 3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멈춰지지 않고 전 세계 경제 상황은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시어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포항중앙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간절한 손길을 기다리는 한우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중앙교회는 작은 자를 섬기며 선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늘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도 80주년,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더 부흥되고 말씀은 더 충만하여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중앙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주의 자녀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작은 가시 하나 정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시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면 그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해 준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능히 견딜 만한 풍성한 은혜를 주셨듯이 저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가시밭이나 돌짝밭에 흩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옥토에 심어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지금의 저희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헌신하시는 분들의 삶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게 해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간현악단을 축복해 주옵시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약함도 아셔서 늘 손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립니다. 큰 은혜가 돼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시가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어릴 때 큰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가 저는 장애를 얻게 됐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자라면서 이 청년은 눈물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가시였어요. 하나님께 늘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접니까? 이 다리만 멀쩡했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왜 저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늘 원망하고 눈물의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자라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은혜를 받고 그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 울면서 선생님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저희 집안이 풍지박산인. 제가 마음 둘 곳이 없어.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잠이 안 와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선생님이 조용히 그 아이에게 자신의 다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거 봐라. 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단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몰라.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나는 이 가시 때문에 상처 때문에 비로소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조금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너의 그 아픔을 다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네가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조금은 알 수 있단다. 괜찮아. 선생님 다리 봐. 괜찮아. 그랬더니 이 학생이 펑 울면서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오늘 선생님의 이 따뜻한 말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제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큰 위로를 얻었다. 그때 그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원망했던 이것 좀 고쳐달라고 했던 그 가시가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100%, 100% 퍼펙하게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멀쩡하게 정말 깨끗하게 옷 입으시고 너무너무 단정하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 가정에 100% 행복합니까? 그런 가정은 없어요. 다 가정에 보면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뭐 환경도 좋고 돈도 있고 애들도 잘 됐는데 뭐가 가시냐? 건강이 가신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모든 게 귀찮잖아요. 모든 게 힘들잖아요. 건강이 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하고 다 자식들도 잘 되는데 아유,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 되는 게 없어. 그 집은 돈이 가시예요. 돈이 가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시죠. 그걸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어떤 집은 건강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괜찮은데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집에 자식이 속을 세게요. 자식이. 이 자식 때문에 어떻게 말해요?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자식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식이 가시인 거죠.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자기를 아프는 게 몰라요. 여러분, 손톱에 조그만한 가시도 박혀 있어 봐요. 이거 얼마나. 조그만한 게 얼마나. 온몸이 아프잖아, 온몸.

요 이 하나만 아파봐요. 온몸이 다 아픈데 좀 맞으면 맞다고 좀 고개라도 끄덕끄덕. 여러분이 아, 제 설교에 반응을 안 하면 제가요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시를 가지고 계세요?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은혜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우고 기적을 일으키고 삼청천의 체험을 하고요. 와,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헬라어로, 원어로 말하면 스콜로포스라 그런 거예요. 스콜로포스는 원뜻이 뭐냐? 말뚝이라는 거예요, 말뚝. 고대 사회에 이 야만인들이 적을 사로잡으면 이 스콜로포스 말뚝으로 몸을 쳐 박은 거예요. 그리고 얼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걸 가시라고 그래, 가시. 점점 자기를 고통스럽게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가시가 뭐였을까?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가시가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첫 번째로 뭐냐? 안질이라는 걸 안질.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죠. 완전히 변화되죠. 그때 너무 눈부심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 바울이 제대로 못 봤을 거다. 눈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잘 안 보였고 글도 잘 못 썼어요. 선약 성경에 13개나 되는 바울 서신이 있지만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구술해서 말로 해서 대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제가 종종 말하죠. 드디오라고요. 드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면 대필해서 서신시를 썼다는 거죠. 참 이름도 기가 막히죠. 드디게 잘 썼어. 드디오. 여러분, 목회자가 만약에 눈이 정말 안 보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 설교 본문도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어요. 안 보이는데, 글을 못 읽는데, 쓸 수도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눈에 이상이 있어요, 지금. 저도 죄송하지만 노안이고, 예. 왼쪽 눈은 결정적으로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막 굉장히 야단죠. 빨리 오라고, 목사님 수술하면 되는데.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일단 금년은 할게요.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잘 한쪽이 잘 안 보이니까 저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 안 보여서 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는 것은 큰 질병인 거죠. 그만큼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간질이라는 학실이 있어요. 간질이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간질 환자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요즘 별로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예배 드리다가 고등학생 때 제 옆에 있는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급풍 불고 쓰러진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몸을 막 경련하면서 쓰러지는데 그걸 간질 환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간질병 환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회하다가 전도하다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면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목회자에게 큰 아픔이었겠냐. 세 번째는 바울이 많이 전도하러 지중해 해안 도시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곳에 다닐 때마다 풍토병에 걸려서 말라리아 열병에 걸렸을 거다. 그 열병으로 고열이 막 나니까 견딜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육체적인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뭐 말라리아 열병이든 괜찮아요. 이 열병, 이 고통, 이 아픔으로 바울은 평생 기도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죠. 하루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은 아침, 점심, 저녁 3, 세 번 딱 하고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땅의 수예요. 3은 땅의 수고 완전 수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이걸 좀 빼달라고.

이것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정도면 하나님 마땅히 빨리 고쳐주셔야 되지. 그렇게 위대한 종인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종인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좀 제대로 고쳐줘야 더 신나게 목회하고 사역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요 좀 말씀이 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안 고쳐주셨다. 너무 어렵게 질문했어요. 아니 둘 중에 하나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고쳐주신 거예요 안 고쳐주신 거예요? 예, 안 고쳐주신 거예요. 평생 바울은 가시로 살았어요. 약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 이런 위대한 사도인데 이렇게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안 고쳐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가시에게 완전히 하나님 치료받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두 가지 비밀스러운 간증이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응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느냐? 7절 말씀해 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의 응답은 바로 이거예요. 가시를 주신 이유를 알았어.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가시를 평생 주셨나? 일생 교만하지 말아라. 너 까불지 말하는 거예요. 너 평생 하나님 곁들여 기도해.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가시를 빼주지 않았지만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평생 붙여주셔서 바울을 끝까지 돌보게 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바울아, 나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보세요. 건강해져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게 잘 돼 보세요. 우리가 다 잘 풀려 보세요.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지. 그리고 우리 놀러 다니잖아요. 이번에도 연휴예요. 며칠간. 다 우리는 다 어디 놀 데 없나.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다 나를 사랑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이 가시를 빼주지 않고 더 엎드리게 하셨다. 더 기도하게 하셨다.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게 우리 가정에 가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때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영적으로 보면 풍성할 때예요.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눈물 났을 때, 그때가 힘들었지만 가장 그때가 광야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간이 내게 영적으로 축복이었어.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토요일날 퇴근했는데요, 저희 집에 퇴근하는 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0: 아이고, 나는 그 이 배가 좀 튀어나와서 그렇게 인사 못해요. 딱 머리가 여기까지 딱 붙더라니까.
1: 자세히 봤습니다.
0: 얼마나 인사를 귀하게 하는지 몰라. 내가 그래서 속으로, 아휴, 저 마음이 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제가 빨간불에 딱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참 쳐다보면서, 아, 얼마나 고생하실까. 저분들이 저 마음으로 끝까지 간다면 좋은 정치인이 될 텐데. 아, 그래 생각했는데 이 차에 마이크 들고 이렇게 연설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손병열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아, 나를, 내 이름을 불러요? 내가 이래 창문을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 저도 화이팅! 이렇게 했어요. 아이, 그래, 운전하고 가면서, 아이고, 손은 들어주고, 고생한다. 여러분, 잠시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 표 얻으려고. 어떻게든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나 끝까지, 끝까지 겸손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을 그렇게 평생 가시를 빼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눈물 나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평생 한결같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 가시 때문에 더 은혜로 살아갔다. 이것은 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권합니다. 이진선이란 분이요,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책을 냈어요. 이분은 2004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딸을, 어린 딸을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20년이 훨씬 넘지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가족이 다 목사 집안이고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 어머니가 다 기도하는 분인데, 아, 이분은 막 자기는 예수가 싫다고,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싫다고. 그 동생 목사에게는 나 앞에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그리고 딸을 데리고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뉴욕에 가가지고 뭘 차렸느냐? 이 책에 다 나와요. 룸 살롱을 차렸어요. 술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10년을 지났는데 청소년이 됐는데 그 딸이 갑자기 이 머리 뒤 혹에, 요 목 부분에 혹이 막 생기고 이 배도 이상해 뭐가 생기는 것 같고, 아, 이 딸이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가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 딸이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집에 방에 들어가 학교도 안 가고 막 사춘기에 이 병 때문에 애가 막 집에서 막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자 이 전순이라는 이분이 어머니가 이거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딸이, 딸 때문에 이 미국 유학 이후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딸이 저러니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었대. 그랬는데 마침 한국의 목사님, 동생 목사님이 전화가 돼서 누님한테, 누님 빨리 교회 가시라. 그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누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 아니야. 누님 빨리 교회 가시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봤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뭐 기도가 뭐 이게 뭐랄까 이 형식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펑펑 우니까요. 그날 그 새벽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렇게 들리더래. 딸아, 네 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지? 예,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니 하나님? 네가 네 딸을 위해서 그렇게 우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울고 있단다 그러더래. 너를 위해 내가 지금 울고 있어.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내게로 돌아와야지. 그 음성을 깨닫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회개해. 하나님 무시했던 거, 예수가 필요 없다고 했던 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거, 술 팔

살고 막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았던 걸 회개하면서 한번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분의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빛 같은 것이 내게 역사하면서 몸에 기쁨이 확 올라오다. 남의 얘기지만 좀 아멘 좀 해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셔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아하, 하나님이 꼭 우리 가정을 만지겠다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뛰어가가지고 딸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딸을 안고 기도하는데, 같이 펑펑 울고 기도하는데 이 딸의 목에 혹이 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혹이 싹 사라져요. 아, 이 책 읽어봐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혹이 하나님이 싹 사라지게. 그 딸이 완전히 은혜를 체험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대학에 입학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룸사롱 때리치우고 술 더 이상 안 팔고 거기에 카페를 만들어서 노숙자들한테 음식을 대접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고 지금은 선교센터가 돼가지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닫는 게 축복이다 이 말.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음성이 들렸어요. 바울아, 네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지가 잘났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스페셜 맨 앤 우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경에 잘 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깨닫고 은혜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40년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자라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 온갖 세상에 좋은 교육받고 좋은 문화에서 자라날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성경 얘기인데. 그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40년간을 광야에서 모세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힘들게 살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80에 하나님이 쓰셨단 게. 요 8학년 밑으로는 다 크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해. 8학년 위로는 더 아멘을 크게 하시기를 축복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이가 진짜 아멘을 안 하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잘난 척 하지 말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다 언제 제일 큰 은혜를 받느냐? 일이 잘 될 때, 돈이 잘 벌어질 때, 모든 게 편안할 때, 그때가 아니에요. 광야 같은 눈물 나는 시간을 보낼 때, 가장 가시로 인하여 내 마음이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곳에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주셨던 다윗에게도 얼마나 위대한 임금입니까? 그런 장군이 어디 있어요? 다윗에게도 압살롬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누군지 모르시는구나. 압살롬이 아니요. 그 아들은 참이 강단에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를 반역하고 칼 들고 아버지 죽이려는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압살롬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바로가 있었잖아요. 에스더에게도 하만이 있었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핵심이 뭡니까?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를 기른 거예요. 예수님이 뽑은 열둘에도 베드로가 있었어. 그 열둘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 예수님이 뽑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왜 베드로가 없겠어요? 왜 가룟 유다가 없어요? 내가 잘해줬던 사람이 나를 제일 아프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내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런데 그걸 화내지 마라. 그 가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일생 동안 이 가시로 인하여 바울이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했을 때, 그때가 성령 충만한 때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샤브리 샤브리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잘 알아야 돼요. 방언 안 받아도 괜찮아. 방언 받은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늘 두려워하고 살고 늘 감사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방언 안 받아도 괜찮다는 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모든 게 감사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제가 지난 주일날 밤 크루즈를 타고 내 평생 처음으로 울릉도를 갔어요. 아이, 울릉도에서 많이 오라고 여러 번 저를 초청하고 부흥회 이래 했는데도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못 갔더니, 이번에 제가 노회장이니까 이 울릉도 우리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위로하러 갔어요. 여러분, 우리 임원들을 다 모시고 지난주 밤 12시 배를 탔다, 크루즈를 탔어요. 야, 얼마나 잘 가는지. 세상에,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10시 반 되니까 울릉에, 사동항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야, 참 이렇게 잘 오는구나. 얼마나 감사해. 크루즈 좋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울릉도 안에 교회가 몇 개냐, 놀라지 말아요. 36개 있어. 많지. 나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그 중에 우리 교단 교회가 9개 있어. 그 9개 목사님, 사모님을 다 제가 이번에 가서 위로해드리고 격려하고 돌아왔어요. 참, 이 울릉도 크루즈 배가요, 밤 12시에 쫙 가니까 한 10시간 반 걸려요. 그럼 그 배가 아침에 좀 있다가 낮에 12시 되면 떠나더라고요. 그래가 영일만항에 다시 7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나는 참 하나님 은혜로 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울릉도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울릉도는 보통 은혜로운 사람이 와야 잘 들어온다는 거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상 없도록 접안이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이제 요 얘기 하는 거예요. 21일 날 밤, 지난 목요일 밤에 1133명을 태우고 이 영일항만에서 이제 울릉도로 간 거예요. 그 밤에 똑같은 배였어요. 1133명이 탔대요. 많이 탔죠. 근데 그 중에 한 3시간쯤 가다가 비상이 일어났어. 왜? 70대 아주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아, 이런 기사는 모르는구나. 내 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우리 몸 견딜 수 없이 아파하니까. 야, 여러분, 목요일로 비 온 거 아시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 막 연락하고 경찰에 연락하고 막 하니까, 이게 그날 비가 와서 헬기가 못 떤대. 그럼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비상 상황인데 앞으로 몇 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울릉도 가면 뭐 큰 병원이 어떻게 있어요? 긴급 조치가 돼요? 그래서

모든 천명이라는 분에게 다 양해를 구했더니 세상에 한 분도 불평하네. 한 분도 노라는 분이 없어. 다시 돌아가죠. 다시 퇴황했다. 그래가지고요, 갔다가 다시 영일만으로 돌아와서 그분을 내려드리고, 앰뷸런스에 내려드리고, 다시 출발한 거예요. 그래, 몇 시에 갔냐? 12시 돼서 도착해요. 그 12시간 꼬박 왔다 갔다. 근데 이 얘기 하는 거요. 한 분도 그 한 사람 때문에 1,000명이 넘는 분이 왜 그런 사람이 타가지고, 이 뭐냐고. 회사에다가 불평하는 분 한 분도 없었다. 그래, 회사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온 선국에게 떡국을 무료로 다 제공. 그리고 그분은 조치를 잘 빨리 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분은 병원에 가서 잘 회복이 되었어. 기적적으로 살았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야. 야, 목사님, 포항 사람이 다르다. 나하고 크루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1,000명이 넘는 분이 다 포항 사람이겠어요? 여행객들이 많죠. 그런데 나한테 칭찬을 하더라고. 야, 목사님, 포항 사람들이 진짜 다르네. 저는 그 크루즈가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제 많이 탈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손해보고 그런 거죠. 전부 다 그 사람 잘 되기를, 회복되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응원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배도 마찬가지. 가시 하나 때문에 원망하지 마. 절대 불평하지 마.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 성령님이 임함으로 그 가시에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너무나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의 그 어떤 가시에도 믿음으로 감사로 일어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 오늘 3부의 예배 나오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등록하신 귀한 아드님 따님 위에,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봉사자들과 교회 학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방송 예배 지금까지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5-2151번, 054-275-2151번 포항중앙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6월 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 북한의 클럽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에 돌아가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1: 네, 그런데 일부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선수들을 보냈다는 것 자체 의아했다고 하죠.
0: 네.
1: 적대국이면서 왜 주민들을 보냈냐는 건데, 게다가 이 우승을 했다는 것보다 한국에 가봤다라는 것에 부러움을 나타낸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0: 예, 지금 북한에서는요, 이 대한민국을, 우리 남한을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민들을 이제는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적국이다라고 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 대한민국, 한국을 향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은 여전한 듯합니다. 특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그리고 한국 생활에, 한국의 모습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을 한 것 같아요.
1: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남북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복음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요.
0: 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됨의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하나의 마음을 갖고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을 복음으로 하나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피아워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할게요.

0: 오늘의 첫 찬양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피아오십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단절을 외치고 통일이라는 이미지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지워버리고 있지만 우리는 네.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1: 맞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남북이 하나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또 마음을 더 간절하게 먹고 기도의 그 자리로 여러분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들 출석 체크들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어요.
1: 의정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며 북녘당과 복음 통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주셨고요.
0: 네.
1: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북녘당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0: 아멘. 대전입니다.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북녘당을 놓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됨이 너무나 감사하네요 하시면서 출석 체크도 남겨주셨고요.
1: 대구에서도 주셨어요. 북한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더 기도하게 되는 이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네. 하셨고요. 양산에서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소명을 갖고 와.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 남겨주셨어요.
0: 자, 여기는 강원도 영월입니다. 어플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 또 장애인분들과 함께 같이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0565님 문자 주셨는데 모금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렇게 함께 계속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6월이 시작이 됐어요.
1: 아, 네.
0: 야,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 이번 여름 북녘당도 많이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북녘에 있는 주민분들도 건강 상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자, 6월의 첫날에 함께하시는 OAP데이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죠?
1: 오늘도 찬양으로 채워가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의 한 소절과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도 잠시 후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0: 네,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도 계속해서 문자로 어플로 남기실 때 여러분 지역 적는 거

잊지 마세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양 준비했어요.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함께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0: 올해도 한 뼘 차이. 문제풀 준비되셨습니까? 자, 남북한의 언어가 이렇게 표현이 쓰임법이 네. 참 많이 다르구나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 정말 복음통일될 그날을 꿈꾸면서 지금 뭐 출석 인사로 기도도 보내주시고 네. 같이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도 한 뼘을 좁혀가고자 북한어 하나를 나누어 봅니다.
0: 그렇습니다.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꽁트 이후에 이어지는 저희 힌트도 주의 깊게 강구하시면 오늘 정답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보기가 또 두 가지가 나가니까요. 이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를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4: 한 뼘 차이.

0: 여보, 이거 좀 빨리 내다 놔요.
1: 어? 지금? 아이, 자기 나 이따 내다 놓을게.
0: 아유, 안 된단 말이에요. 청결차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내놔야 한단 말이에요.
1: 청결차? 아이, 그런 차는 또 무슨 차야? 먹는 차야? 자동차야?
0: 아니, 그 청결하게 하는 차 모르나요? 이게 오늘 안 가져가면 또 밖에서 이틀이나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 그 청결차? 아, 맞네. 말 들어보니까 청결차 맞네. 아, 알겠어. 지금 얼른 당장 내다 놓을게.
0: 또 가면서 휙휙 뚫리지 말고요. 알겠지요? 안 터지게 막 던지지 말아요.
1: 아이, 알겠어. 아이, 걱정하지 마. 청결차 오기 전에 얼른 갖다 놓을게.
2: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 모아서 버리기 쉽지 않은데.
3: 맞아요.
2: 자, 참 청결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 하나 씨 말한 것처럼 버리러 가면서 휙휙 돌리지 마십시오. 다 터집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청결차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3: 네, 청결차가 무슨 뜻일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보기 또 두 가지 내어드린다고 했어요.
2: 네.
3: 1번이 세차한 차.
2: 아, 깨끗하게 세차해놓은 차, 세차한 차를 청결차라고 한다. 2번
3: 청소차.
2: 청소차. 1번은 세차한 차, 2번은 청소차입니다. 청결차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보통은 쓰레기 수거하는 쓰레기차, 차량을 네. 뜻하는 말인 거거든요. 그렇죠?
3: 그렇죠.
2: 자,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기시면 되는데요. 힌트 좀 주세요.
3: 이게 저도 빌라에 살 때 빌라가 그 도로랑 되게 가깝잖아요.
2: 네.
3: 그래서 새벽마다 청결차가 오는 소리가 그렇게 잘 들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새벽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요 청결차랑 같이 출근하는 경우도 있던 것 같고
2: 네.
3: 청결차를 모는 분들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시죠.
2: 맞아요. 맞아요. 이분들 덕분에 이렇게 거리가 깨끗하고
3: 맞아요.
2: 밤새 내놨던 그런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또 다 치워져 있으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
3: 네.
2: 세금으로 누군가 이렇게 청소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3: 맞죠.
2: 자, 북한에서도 아마 이런 차량 있나 봐요. 그렇죠?
3: 그리고 청소라는 단어도 청결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 것 같죠?
2: 예, 여기까지만 저희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길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된 것처럼 내 마음도
3: 네.
2: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될 텐데 말이에요.
3: 아멘.
2: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치워주신 주님께 또 세상 감사하면서 자, 오늘 청결차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3: 세차한 차,
2: 2번
3: 청소차.
2: 정답 어디로요?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2: 네. 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어노인팅의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의 코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만나보겠습니다.

0: 안녕하시오. 한북대에서는 김희응입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로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 주님을 믿기 위해 어떤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내 영혼에 희락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적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삶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생명의 은혜가 새롭게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 아닌 믿음이 공동체에 함께 발맞춰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못한 북한 영혼들을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복음이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사하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을 신청합니다.
1: 복음의 참된 빛이 북녘 땅에 비추어 북녘에도 주님을 향한 노래와 희락과 봄날이 가득할 소망이 차고 넘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합니다.

포로된 자를, 억눌린 자를, 갇힌 자를 복음에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고향 땅을 생각하며 고향 땅

0: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김혜영님이었습니다. 내용으로 햇빛 비치니 함께 하셨는데요. 자, 매주 이렇게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찬양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은혜 받으면서 불렀나? 습관적으로 부르지는 않았나?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갈수 없는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꼭
0: 네.
1: 같이 부르고 싶은 간절함이 담아 있는 거잖아요.
0: 예.
1: 저희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이 시간 더욱 모아주셨으면
0: 예.
1: 좋겠습니다.
0: OMP데이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청결차. 청결차가 무슨 뜻일지.
0: 네.
1: 1번이 세차 한 차고요.
0: 2번이?
1: 청소차입니다.
0: 네. 우리는 사실은 이 차를 이렇게는 부르진 않아요. 그냥 포괄적이에요. 사실
1: 그쵸.
0: 길거리를 청소하는 차도 따로 있고, 뭐,
1: 네.
0: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차량도 따로 있고 한데, 그래도 통칭해서 조금 의미가 비슷한 의미로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래도 길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0: 네.
1: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예. 자, 이어서 찬양과 또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릴게요.
1: 찬양사역자 이혁진 씨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할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0: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1: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퀴즈 정답 맞히셔서 이런 선물 받으실 분은 누가 될까? 한평차의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0: 청결차의 정답은 2번 청소차입니다.
1: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딱 청소차라고 하기보다는 쓰레기 수거 차량,
0: 네.
1: 그리고 길거리에 청소하는 차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마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결차. 우리는 청소차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드리게 되죠.
0: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클릭하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꼭 주소, 성함, 연락처 남기셔야지만 선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자 온 거, 링크 온 거 외면치 마시고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엘 지명현 목사님의 음성으로 나의 절의 식기는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OFDA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남자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 그런 트랜스젠더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 거주하는 남자 미겔은 자신의 이름을 여성 이름인 미셸로 바꾸고 자신이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며 평소 여자 화장실을 드나들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절대로 남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오던 미겔. 그는 실제로 머리를 여성처럼 기르고 화장을 하는 등 여성으로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권리를 얻은 그가 결국 10살 여자아이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의 죄질이 심각하여 그는 최대 70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라고 미국 언론은 전한 바 있습니다.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한 사례가 한국에서도 최근 발생했는데요. 이를 본 많은 국민들의 불안을 호소하는 댓글들을 인터넷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학문은 붕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당신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잡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극동방송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지금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2: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이 전파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 극동방송에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모두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더 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3: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을 각각 만납니다. 인천 시온교회 박상현 목사님, 그리고 하늘가족교회 임지은 사모님입니다. 박상현 목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십니다.
1: 아침에 이제 저희 집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극동방송을 아침부터 이제 아내가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아침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 그런 일상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70대대로 차량을 운전한다든지 혹은 이제 특별히 어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일과 중에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 극동방송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지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합니다. 박상현 목사님은 방송 선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꿈이 있습니다.
1: 원래 방송 선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또 극동방송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후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교할 때 저도 신학을 공부할 때 선교하면은 가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니까 대신 갈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해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저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은 내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부터 사역의 한 파트너로 방송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매월 제가 이제 이 100분의 전파를 쏘아 올리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후원을 이제 증가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 전파 1분을 감당하는 분들을 1분 전파 선교사, 그리고 2분, 3분, 5분,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감당하고 계신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박상현 목사님은 100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선교의 열매를 나누게 하시며 또 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많은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가 다 전도 영원권에 힘쓰고 있지만 이 환경은 지금 환경의 제한을 좀 아무래도 받고 있거든요. 마음껏 나가서 못 전하고 있는 그 목마름을 방송이라는 매체는 관계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이 전파를 통해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이 간절한 거예요. 이 방송 선교가 얼마나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또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환경일지라도 방송은 그에 구애받지 않고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
1: 주계장막, 철회장막, 휴전선 모든 장벽을 넘어 극동방송의 전파가 복음을 싣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전파가 닿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늘가족교회 임지은 사모님은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믿음의 하늘가족과 많은 교회에 방송선교에 함께 힘쓰자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0: 우리 이 땅에 우리나라에 극동방송이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물론 교회별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 힘써야 하지만 개교회 주위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복된 소식이 온 세계 만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우리 방송, 이 국동방송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데 우리가 당연히 십실반 동참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 애분 소견입니다. 저는 늘 정말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와 물론 믿는 자, 택함받은 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니 방송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을 각각 목소리로 만났습니다. 인천시 온교회 박상현 목사님, 하늘가족교회 임지은 사모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 두 분처럼 전파선교사로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오천 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불편한 만남, 구원의 사건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방문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그 사람이 전해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을 기다리는데 고넬료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아주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여기서 제가 주목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바로 모아 기다리더니 하는 이 단어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고 하는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혼자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에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 이들을 불러 모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초대되어 온 그 베드로가 고넬료 자기 자신 혼자만 기다리고 있으면 혹시 너무 작은 사람이 기다려서 민망할까봐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해야 될 그 말씀, 고넬료가 들어야 할 그 말씀이 사실 혼자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고넬료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불러 모은 것입니다.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하여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도 들어야 했고 또 가까운 친구도 함께 들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고넬료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그 사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실 고넬료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기다렸는가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또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인맥을 쌓으려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 그 들려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지금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기다림, 여기에 대한 응답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기다림은 이런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근본적인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 고넬료를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 구절이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구절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고넬료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눈조차도 맞출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고넬료에게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있고 또 백부장이라고 하는 명예가 있는 이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먼저 엎드려 절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엎드려 절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의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에 지금 백부장인 그 고넬료가 어부인 베드로 앞에 절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세상의 지위와 체면이 더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내가 누구인지 또내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하든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고넬료의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계급을 떼내고 갈릴리 출신의 어부인 베드로 앞에 지금 무릎을 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 자기의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체면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존경해서도 또 베드로라는 사람을 숭배해서도 그의 앞에 절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귀한 것이고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심령 위에 그런 사람의 삶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절을 하자 베드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이 고넬료 태도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그 고넬료가 지금 자기 자신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가 과연 언제 한번 이런 인사를 한번 받아 봤겠습니까? 오히려 인사를 받는 이가 아니라

인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베드로 입장이었는데 지금 그 어마무시한 권력과 명예를 가진 그 고넬료가 자기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아, 드디어 나도 이런 대접을 받고 있구나. 아마 우쭐을 하고 싶은 그 마음 분명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갈릴리 어부였던 자신 앞에 지금 로마 군대 장관 장교가 지금 엎드려 있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상당히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을 자기의 영광의 자리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하는 말이 나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나도 이 복음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저 복음의 통로일 뿐입니다. 고백한 말이 바로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과연 어느 때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높여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 그 영광이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이고 또 자기 자신의 영광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언제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이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거기에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연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이 만남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 일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이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가 분명 있습니다. 좋은 설교자를 찾고 또 좋은 지도자도 찾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들이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또 하나님의 나라도 키워갈 수 있기에 반드시 그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통로일 뿐이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태도는 이렇게 겸손해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 안에 세워놓았던 그 경계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부리지 않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모습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은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낯선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금지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간 내려온 정결법과 또 완고한 그 민족적인 경계가 지금 베드로의 발목을 분명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유대인들은 북부 갈릴리에서 남부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돌아오는 요단강 동편 쪽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지나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과는 섞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또 민족적인 경계, 확실한 선이 있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단순히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집 안으로, 금기된 그 문턱을 지금 베드로는 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일까요? 베드로의 이 걸음이 불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불편한 길이었습니다. 진짜 살이 떨릴 정도로 불편했고 두려운 그 순간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이 순간이고, 고넬료의 집을 넘는 그 순간이 그만큼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정결법을 목숨처럼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동안 수제자라고 싸워왔던 그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가 지금 베드로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일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에게 호된 비난도 또 청문도 함께 겪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고,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편한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신념과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과 감정도 여전히 불편한 그 상태였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베드로의 고집을 꺾고 감정의 불편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것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던 이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고넬료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겪고 있는 이 치열한 결단과 갈등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드디어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욧바에서 기도 가운데 보았던 그 환상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 하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고, 바로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상종 못할 죄인도 없고 구원받지 못할 불효도 없다는 이방인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비로소 베드로는 깨달아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우리가 세워둔 그 허물과 그 담장을 허물게 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도 베드로가 가졌던 그 나만의 정결법이라고 하는 수많은 선들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선도 있고, 저런 부류의 사람과는 나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선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스스로 그어놓은 그 수많은 선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소위 말한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선입관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정관념과 그 선입관이라고 하는 그 문턱을 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라고 하는 그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그어 놓았던 그 선입관과 그 고정관념을 허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로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걸음을 통하여서 작은 울타리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넬료의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넬료는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보는 것은 사람 베드로를 보지 않고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을 지금 고넬료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인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코람 데오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것이 코람 데오의 정신이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우연히 나와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보는 것이 바로 코람 데오의 정신이며,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이 말씀은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들리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 마음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였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모인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공동체, 그 공간 안에 단 한 사람, 고넬료밖에 없었지만, 그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모함이 온 집안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가족과 일터의 동료들, 그리고 함께 오천 중앙교회라는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만남 뒤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과 깊은 섭리가 함께 포함된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0: 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과 평판의 문턱을 넘고 고넬료가 로마 군인의 장교라고 하는 백부장이라는 그 계급장의 옷을 벗고 있을 때에 사실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맞이하기 싫고 꺼려했던 그 불편한 만남이지만 그러나 그때 그 만남을 이루셔서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으로 구원에 퍼져나가는 그 사건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순간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모든 선입관과 차별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우연한 만남으로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사람들은 그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감정은 불편하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고넬료처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베드로처럼 나의 고집을 깨트리며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과 눈물의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세우며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 그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거룩한 만남과 섭리 가운데 기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91국에 0394번, 291에 0394, 오천중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6월 첫날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제가 찬양을 반복해가지고 들은 곡이 있어요. 그저 엎드리는 것이란 찬양인데요. 내게 어려운 일들이 오면 이게 주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되죠. 내가 붙들고 있는 일을 계속 견디고 참으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모를 때가 많죠. 뾰족한 답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적인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계속 들었던 찬양의 제목처럼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맡기고 기도하자는 거죠. 내가 그냥 결정하는 것은 후회가 남을 수 있지만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후회가 없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이 시작됐죠? 6월에도 결국에는 우리 총연출 하나님께 그저 엎드리고 나아가자고요. 이 곡으로 출발해 봅니다.

결코 후회가 없답니다. 네, 그저 엎드리는 것, 티즈 윌 앨범에서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날씨가 좀 덥죠? 점심에 잠깐 밥 먹고 나갔다가 조금 걷다가 들어왔습니다. 아, 더워가지고 예. 반팔 입을까 긴팔 입을까 아침에 고민했다가 이렇게 긴팔 입었는데 반팔 입을 거라고 제가 돌아다녔어요 점심에. 그래도 또 따뜻하다고 또 표현해 주는 분도 있죠. 따뜻한 익산에서 따뜻한 새끼라를 듣고 계시는 4605번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6월을 맞고 계시는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실지. 이게 보니까 그저 엎드리는 것. 아, 참 주말에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아, 그래 그래 막 이러면서 제가 들었는데요. 결국 예, 뾰족한 답은 모르지만 이건 맞는 말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저 엎드리는 거. 잘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4835번님 엎드리라 그러면 사람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리라 제가 공책에 써놓고 늘 지키려는 생각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네요. 아멘이네요. 8625번님 아파트 단지 봉사 나와 있어요. 잠시 쉬고 있을 때 극동방송 3개라 청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방학 끝내고 돌아오시길 기도한다고. 화성 마두에서 열일하면서 출첵하신 0490번님도 계시고 2320번님 인천에서 전남 광양에서 아들 방학 중에 있는데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2483번님 6월 첫날 날씨가 많이 덥다고 8845번님 서천에서 경기도 의정부에서 0688 평택 8411 양평 9507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앱으로 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시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문자로도 열려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 오후 3시 시간대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고 혹시 어제 이 교회 방학을 끝내고 계약하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그 좋은 소식을 좀 알려주세요. 지난주에 저하고 통화됐던 분들 아니면 예전에 통화가 됐지만 교회를 갔지만 내가 알려주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 아니면 극동방송 앱 메시지를 통해서 드디어 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한 달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서울 가산동에서 9950번님 전주에서 1203번님 엎드린다 이 깊은 뜻을 새삼 배워본다고 1966번님도 또 서울에서 4337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그저 엎드리는 거. 그저 엎드리는 거. 막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 자, 기도를 멈추지 마라로 시작되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기도했을 때, 그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준다는 이 고백의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전을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전도 예, 세상적인 역전보다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역전이죠.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북 청주에서 듣고 계십니다. 3931번님 그저 엎드리는 거 그래야 하는데 잘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반성해 봅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 문제 해결은 엎드리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안 되죠.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아, 종이 한 장 차인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나가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기보다. 자, 혹시 못하고 있는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도와드릴게요. 혹시 지금 가야 되는데 하시면서 못 가고 계시는 분들,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샵 1069 학교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인 그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문자로 아니면 앱 메시지로 전해주시면 못 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69번님도 청주에서 듣고, 야 요즘 이제 청주가 충북 우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청주 본부도 또 생겼고요. 충북 괴산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침 예배 갔다가 아는 동생 김석희 고추밥 끝매러 도와주고 석희 전도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괴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아 오늘 뭐 충북만 듣나요? 충북 옥천에서 엎드려서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필사하는데요. 언제쯤 마칠 수 있을까요? 처음 듣는 찬양 그저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라고 5916번님도 오셨습니다. 충남 부여 외산면에서 긴팔 옷을 입고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늘한 날씨인가 봐요. 예, 1278번님 이렇게 또 앱으로 듣고 계시고 광명에서 계란 행상 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자, 샵 1069 우물정 1069 그 다음에 극동방송 앱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고 내가 드디어 방학을 끝냈고 교회 갔다 하시는 분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내가 교회를 못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방학 중이다 그렇지만 이 방송 듣고 있다 하시는 분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뭐 5년 방학 10년 방학 중이다 라고 이렇게 몇 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좋은 선물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청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2042번님 경기 용인에서도 6143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기도로 엎드리면서 우리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거.

자, 일산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택시기사님이시죠? 5262번님 할렐루야 브레이크 타임에 중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십니다. 지금 삼은 대길교 행복한 축제 중이라고 하셨고요. 자, 또 일산 고향 563번님도 듣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 주에 출석하셨다고요. 아, 이 기쁜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올림픽.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윤상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발 다쳐가지고 3개월째 중 방학 중이시네요. 아이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방학이네요. 건강할 때는 방학이란 단어가 생소했는데 제가 그 방학을 하고 있어요. 빠른 회복을 통해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출석과 함께 맡은 사명도 잘 감당할 날을 기다리며 새끼라 잘 듣고 계신다고 5987번님. 이번에 또 3개월째면 아유 오래됐네요. 얼른 낫고 씩씩하게 걷고 뛰고 그 소중한 다리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겠네요. 인천에서 퇴근길에 교회 들러서 엎드려 기도하고 왔어요. 1760번님 듣고 계십니다. 경주 남편과 같이 듣고 있다고 우리 5086번님 오셨네요.

0: 보니까요, 지난번에 시어머니 요청한 분이 계시는데 시어머니를 교회 다니게 요청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이번 주에 출석을 하셨다고 요청한 며느리가 문자를 주셨네요. 보내주신 선물도 감사히 잘 받았고 극동방송과 새끼라 방송을 통해서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린다고 며느리가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어머니 제가 지금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시어머니 한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받으실 수 있으려나? 시어머니 자 우리 윤미화 어머님께 전화를 해볼게요. 여보세요?
1: 네.
0: 윤미화님 되시죠?
1: 네.
0: 예예. 저 극동방송의 그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1: 네.
0: 예예. 어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좋아요.
0: 좋아요? 예. 어떻게 좀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조금 목이 안 좋으신가? 네?
1: 아니요.
0: 괜찮으세요?
1: 집구석이 원래 조용해요.
0: 아, 집구석이 원래 조용해요. 그래요. 어머니 그 우리 며느리 이혜경 씨가 저
1: 네.
0: 방송하는데 어머니가 드디어 교회 출석하셨다고 이렇게 기뻐가지고 문자를 줬어요.
1: 아, 저는 이혜경 씨가 추천해갖고
0: 예.
1: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해서 기도 받은 사람인데요.
0: 그래요? 잠깐만요.
1: 시어머니가 아니면
0: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1: 이웃인데, 네.
0: 제가 지금 전화를 잘못했나?
1: 아, 네, 시어머니는 극동방송에 출연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이혜경님하고 지금 아시는 거죠?
1: 아, 네.
0: 아시는 관계인데, 아, 저는 지금 윤미화님께서 시어머님인 줄 알았는데, 예,
1: 네.
0: 그게 아니고 시어머님 또 따로 있고,
1: 아, 네네네.
0: 윤미화님이 또 이혜경님이 전도 요청한 분 맞죠?
1: 아유, 그래서
0: 예.
1: 교회 다녀고 목사님이 또 방송으로 기도해주고
0: 예,
1: 이게 얼마나
0: 그렇죠, 그렇죠.
1: 어렸는지 몰라요.
0: 아, 이혜경님이 그러고 보니까 시어머니도 전도 요청했고 우리 윤미화님도 요청을 했군요.
1: 아, 예. 그래서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0: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까? 아유, 다행이네요. 언제부터 다니셨죠? 저희가 우리 윤미화님이 올해 1월에 지금 통화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1: 네. 아,
0: 예.
1: 12월 25일날인가 24일날 교회 좀 나와보실래요, 언니?
0: 예.
1: 그래서
0: 예.
1: 이제 사람 많은데 조심스럽게
0: 예.
1: 마스크 쓰고 가고요. 이제 구역 예배 본지는 한두달 정도
0: 구역
1: 됐고,
0: 예배도 드리고 계시고.
1: 네, 그래서 교회 갔더니 우리 구역 식구들이
0: 네.
1: 우리 교회에서 가장 탑이래요.
0: 가장 탑이래요. 우리 윤미화 씨가.
1: 교통력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0: 네.
1: 얼마나 많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됐는지 몰라.
0: 아,
1: 그래서
0: 그렇구나.
1: 어제가
0: 예.
1: 두 번째로 교회 갔는데,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저번에도 진짜 울어갖고, 아, 요번에는 뭘 숙제가 없겠지 했는데,
0: 네.
1: 요번에는 또 다른 게 마음속에 더 터져갖고,
0: 네.
1: 그걸 좀확 울고 나니까, 그 부분이, 아, 내가 이것도 또 내려놓게 된 거구나. 감사하게 느껴요.
0: 우리 윤미아 님께서 그 당시 무교라고 했어요. 무교. 교회를 이번에 두 번째 나가봤다고요?
1: 네네네.
0: 두 번째. 그러니까 어렸을 때한번 나가보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신 거죠.
1: 어릴 때도 교회 근처도 안 갔어요.
0: 근처도 안 갔어요. 이번에 이제 제대로 시작하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초에 시작한 거 맞죠? 교회 다니게 된 거.
1: 네네네.
0: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시고.
1: 아, 네. 그래서
0: 예.
1: 아, 제가 그냥 나이 들으면서
0: 네.
1: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뭐 인사만 한번 해줘도
0: 네.
1: 인사는 없다 그게 아니라,
0: 예.
1: 아, 저런 인사도 참 감사한 거구나.
0: 예.
1: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제가
0: 예.
1: 오늘
0: 알겠습니다.
1: 순간에
0: 예.
1: 그게 아멘으로
0: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윤미아님이 지금 청주에 계시는 거 맞죠? 청주에 계시고 가시게 된 교회가 청남.

0: 성균교회.
1: 네네.
0: 맞나요? 지금 전도 요청한
1: 네.
0: 이혜경님이 다니는 교회 맞아요?
1: 네.
0: 같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구나. 야, 정말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1: 그래서 저는 원래가
0: 네.
1: 저기 김선

0: 이제 내가 책임져야지 책임감은 강했어요. 근데 그거를 행복으로 바꿨어요.
1: 네네네.
0: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정신없는 집에 나를 선물로 보냈구나.
1: 네네.
0: 이제 이 집안을 나한테 정리하라고 보냈구나.
1: 네네.
0: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해서
1: 네.
0: 이혜경이랑은
1: 네.
0: 걔가 또안 가진 복이 있고 가진 복이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서
1: 네.
0: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1: 네.
0: 평생 자매로 가자 해서
1: 그래요. 잘 됐네요. 우리
0: 아무 나위 없이
1: 예. 자, 우리 윤미아님, 우리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혜경님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알게 돼서 또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돼서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0: 사랑해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1: 지금 나는
0: 감사합니다. 지금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미환님,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거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선물 받으셨잖아요.
0: 아, 일요일날이
1: 지난번에 선물
0: 첫날 하더라고요.
1: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교회를 가게 된 거에 추가적으로 꽃바구니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잘 다니시면서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십시오.
0: 그리고 잠깐만요.
1: 예.
0: 저 아는 언니가,
1: 예.
0: 아른 지 10년 됐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언니, 나는 늙어서, 하는 주님을 모셔 옆에 둬야지 내가 늙는 게안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교회 갈까 그랬더니 그 샘많은 언니가 절에 다니다가
1: 네네.
0: 절에 40만 원 주고 돈 달았던 언니가 나도 그 언니 혼자 있거든요.
1: 네네.
0: 근데 나도 혼자 늙는 게 무서워. 나도 교회 다니까 그래서 요새 교회 하러
1: 아, 그래요? 오, 교회. 그러면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분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저가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그 어디는 하늘나라, 내용은이 은총 입어 유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흥은 비가 올 것 같다고 하네요. 흐린 날씨. 1816번님, 또 화성 송산에서도 5932번님 듣고 계시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그 며느리가 요청한 분이 두 분이 계셨군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전도 요청했던 우리 윤미화님과 제가 전화 연결됐는데, 아무튼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다는 시어머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지금 확인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시어머니께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셨다고 하는데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극동방송의 네. 김인수 PD입니다.
1: 네네.
0: 지금 옆에 라디오가 켜져 있죠? 집이세요?
1: 네, 지금 껐어요.
0: 네, 이제 끄셔도 되고요. 지금 집에서 계시는군요.
1: 네.
0: 며느리가 문자를 네네. 줬어요. 어제
1: 네.
0: 교회 가셨다고?
1: 예, 네, 갔다 왔습니다.
0: 예. 너무 잘하셨어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예.
1: 고맙습니다.
0: 예. 선물도 잘 받았다고 하시네요.
1: 예.
0: 맞아요?
1: 잘 받았어요.
0: 아이고, 그렇구나. 며느리 다니는 교회로 갔어요? 며느리랑?
1: 네.
0: 그럼 청남교회?
1: 청남교회.
0: 청남교회, 그쵸. 청주에 있는.
1: 네네.
0: 오래간만에 가신 거죠?
1: 오래간만에 갔죠.
0: 오래간만에 갔죠.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어제 교회 가보니까요?
1: 좋았어요.
0: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1: 그냥 찬양이 좋았어요.
0: 찬양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지난 우리 수요일 날 통화했잖아요.
1: 네네.
0: 이렇게 약속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1: 아, 제가 감사해요.
0: 며느리도 많이 좋아하겠는데요, 며느리도?
1: 네, 며느리 아들 다 좋아해요.
0: 며느리 아들 다. 그때 네. 며느리가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울먹이면서 통화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아이고 참 아들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네. 진짜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1: 가족했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1: 네네.
0: 쭉 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더 자세히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교회 네. 이렇게 기회 되시면 등록까지 하셔서 교회에서 아마 새신자에게 뭐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1: 네네.
0: 그런 것도 받으시면 좋고.
1: 그건 한 7년 전에 받은 것 같아요.
0: 아, 받았어요? 예.
1: 네.
0: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나이 비슷한 분들,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시기도 하고, 하나님도 잘 더 알게 되고, 그렇게 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또 선물을 또 드려요. 축하의 선물.
1: 아우, 이제 다른 것만 해도 가분한데요.
0: 아, 가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딱 꽃바구니 선물을 줘요.
1: 아우,
0: 꽃바구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축계약 이렇게 써 있어요. 축계약. 네.
1: 아.
0: 방학을 끝내서 축하드립니다. 계약해서 이제 교회를 다시 오게 돼서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1: 갑자기.
0: 예. 그럼 꽃바구니를 우리 어머니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그 좋았고 감사한 마음도 드시죠? 저랑 감사 고백 기도 짧게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0: 나의
1: 나의
0: 구주로
1: 구주로
0: 고백합니다.
1: 고백합니다.
0: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아유,
1: 감사합니다.
0: 어머님, 제가 지난주에 통화할 때 어머니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자꾸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나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는데,
1: 며느리가 옷을 사다 머리맡에 놓고
0: 예.
1: 입고 가라고.
0: 아이고, 진짜 좋은 며느리 두셨네. 그때도 제가
1: 저희
0: 느꼈지만은,
1: 집은
0: 며느리가 옷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딱 준비해 놨군요. 교회 가실 때 입으시라고.
1: 그거 쳐다볼 때마다 가야지. 내 몸
0: 가야지. 아.
1: 여기 컨디션 조절해서 가야지 가야지. 그래
0: 잘하셨어요.
1: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0: 예. 지금 아마 며느리가 아까 제가 잠깐 전화했더니 운전 중이어서 짧게 얘기하고 끊었는데 지금 듣고 있어요, 보니까. 며느리도 너무 흐뭇하게 감사하게 듣고 있겠네요. 예.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건강하실 겁니다. 이게 마음
1: 지금도
0: 결단하셨으니까
1: 내일이 좋아.
0: 건강한 몸으로 이제 교회 왔다 갔다 잘 하시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시고 어머님 그몇번 그래도 교회를 나가 보시고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예전에요. 어머님이 기억하시는 그 어머님이 좋아했던 그 찬양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눈을 들어
0: 눈을
1: 산을
0: 들어
1: 보는
0: 산을
1: 거.
0: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게 아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왠지 그거 같은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거 맞나요? 맞죠? 어떻게 이 찬양 아시고 어떻게 이를 좋아하시게 되셨어요?
1: 이 찬양은 가끔 잘 들어요. 유튜브에서.
0: 그래, 유튜브에서. 근데 이 찬양은 특히 왜 좋아하세요?
1: 마음에 와서 많이 봐요.
0: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지키시는 자. 그쵸? 시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그리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들어보셨죠, 어머님?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지키시고 어머니를 보호하시고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건강하게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과 더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오늘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1: 고맙습니다.
0: 이 찬양 나눌게요. 네.

자, 6월 시작했는데요. 6월 한 달도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1760번님 당신은 소중한 사람 신청곡 보내면서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내일은 보물 퀴즈예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결혼을 소망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만남의 자리, 청년이여 결혼하라 시즌3가 6월 3일 수요일 포항 기쁨의 교회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말씀 안에서 이성교제와 결혼특강, 신앙 안에서 교제와 로테이션 만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는 복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회 전국연합회 S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

1577-6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주관 2026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열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소망하는 체인지 업을 주제로 다루며 찬양과 율동, 설교 해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포항지회 강습회는 6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포항 충진교회에서 진행되고 경주지회 강습회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경동노회 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지회는 054-281-0191로 경주지회는 054-741-79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규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 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건전한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0: 불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98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98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기자의 가슴은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며 뜨거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그분은 오른손으로 거룩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도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철 작곡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윤학원이 주의하는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번에는 하이든의 교향곡 100번 군대의 사막장 미뉴엣 준비했습니다. 게오르그 솔티가 주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하이든의 교향곡 100번 군대의 사막장 미뉴엣,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방금 함께 하셨습니다.

신곡도 미뉴엣 악장이었는데요. 사실 미뉴엣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3박자의 춤곡이었죠. 들으셔서 또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우아하고 품이 있는 분위기를 갖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너무 빠르지도 않고 춤을 아주 우아하게 그리고 적당히 흥겹게 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빠르기가 이 미뉴엣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미뉴엣은 ABA, 그러니까 처음 주제가 나오고 그것과 대비되는 주제가 다시 나오고 그리고 처음 다시 나왔던 주제가 다시 나오는 ABA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그 시대에는 스윗의 한 악장으로 미뉴엣이 쓰였지만 하이든이 이룩한 고전시대의 양식에서는 이렇게 3악장은 미뉴엣으로 만들어진 양식을 하이든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이든의 전통을 이어받은 모차르트의 또 다른 작품의 미뉴엣을 함께 또 해보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과 두 대의 바이올린,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퀸텟 A메이저 작품 번호 581번 가운데 3악장 미뉴엣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마데우스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1막에 나오는 축배의 노래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모차르트의 클라리넷과 현악 4중주를 위한 퀸텟 작품 번호 581번 가운데 3악장 미뉴엣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 글린카의 작품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준비했습니다. 파리 라무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면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과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과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한 섬에 사는 노인이 태풍이 다 지나간 후에 대피소에서 나와서 주변을 살펴보니 자기가

뛰지 않았던 그 나무 속이 썩어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드러낸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 우리 마음, 이 중심에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우리도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정으로, 말로 다 쏟아부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굳게 결심하고 다짐해도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영적 경건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은 수없이 휘청거리고 곤두박질 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 더큰 문제를 일으킨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시몬 베드로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불안정한 감정과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행동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힘들게 했고, 그리고 모두의 인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고 믿음을 잘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구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지키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을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십자가 길을 가실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많은 무리들이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려는 제자들 사이에서 일순간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을 때 가룟 유다의 신호에 맞춰서 그 무장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소를 대는 순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는 즉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그들 무리 중에 서 있던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 보면 이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종의 귀를 쳤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숙고의 시간 없이 아주 짧은 순간에 벌인 매우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느꼈을 그 엄청난 당혹감과 공포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위협과 제자 공동체가 붕괴될 조짐을 감지했을 것이고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관계뿐 아니라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와 자기 미래가 상실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아,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폭발적으로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한 결과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문제를 더 크게 키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감정에 참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할 때 누구보다도 뜨거웠고 그리고 두려울 때는
누구보다

도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마냥 변덕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참 사랑했고 그 어떤 것 어느 것 하나 진심이 아닌 것이 없었지만 그것이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자 결국 섣부르게 표현하고 행동했다가 삶을 망칠 뻔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종을 향해 한이 행동은 예수님을 지키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결코 주님을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종을 공격한다고 해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가실 그 십자가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위기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불안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서 믿음과 감정을 섞어 놓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고조되어야지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지금 내 감정이 우리의 믿음이냐 착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서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떨 때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그 칼이 우리의 입에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내 감정 그대로 무심코 뱉은 말이 무기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베어버리기도 하고 관계를 끝장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칼이 에이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돌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안정적인 상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주인이 된 행동은 의미도 없고 결코 유익도 없으며 무고한 희생만이 따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서 찾아오는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은 결코 지금 내 믿음이 아님을 아십시오. 지금 내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고 내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삶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명이 근원되는 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서 오래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집에서 나온 이 칼은 베드로의 제한되지 않는 그 감정이 응축되어서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해서 나타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을 즉각적으로 제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칼을 가지는 자라는 이 의미는 성경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 칼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이례적인 행동으로 그냥 단순히 칼을 한번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계속 들고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마음에서 감정을 잘 제어하지 못해서 늘 감정 표출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들고 있는 그것으로 그 칼로 망합니다. 그 사람만 망합니까? 그 주변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베드로의 두려움과 불안, 이 분노의 감정이 그를 주도하는 순간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고 칼을 계속 들고 있는 순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었고 베드로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들고 있던 칼을 계속 들고 있지 말고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어떤 분노나 화, 슬픔과 우울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오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감정이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

감정을 차츰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막 휘두릅니다. 칼이 손에 오래 들려 있으면 안 되듯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가 내 안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두 말씀을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의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 감정 자체를 죄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분노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머무는 체류 시간,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분노와 같은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던 것, 오래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내가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나에게 찾아온 감정, 특히 화, 분노, 슬픔, 낙심, 포기, 우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오래 두면 이것들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곧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슬퍼하는 이유, 내가 지금 낙심하는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이니까 나의 모든 행동을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 내 감정을 정당화하면 그냥 흘려낼 수 있는 일마저도 터뜨리게 됩니다. 자신을 더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내가 손쓸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내 안에 오래 품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조차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생긴 이 부정적인 감정을 믿음의 방법으로 잘 처리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이 베드로는 그 감정을 아무런 힘이 없는 한 사람, 종에게 터뜨렸습니다. 내 감정을 다 쏟아내고 폭발시켜도 안전할 수 있는 표적, 가장 저항이 적은 대상, 그 약한 대상을 이 베드로는 찾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 때문에 내 안에 격한 감정이 생길 때 그 감정을 우리가 잘 처리하지 못하면 내 감정을 분출하는 대상으로, 실제 그 일의 원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쉽게 손대할 수 있는 존재에게 향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화풀이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내 감정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상사에게 화가 나면 부하 직원에게 그 감정을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 감정을 풀 사람이 없으면 집에 와서 쏟아냅니다. 아내에게 쏟다가, 아내가 무서운 사람은 자녀에게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것 뿐이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되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관계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해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관계가 깨어질 위험성이 낮은 대상에게 내 감정을 쏟아붓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가 공격해도 어차피 저항하지 못할 그런 대상, 가장 약한 대상 찾아서 마치 내 감정의 그 쓰레기통처럼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분명히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쏟아부을 그 어떤 대상도 찾지 못하고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을 나에게 풀어서 나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이런 사람은 파괴적인 인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아주 심각하게 손상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게 되고 내 인생이 가장 불행해집니다. 이 모든 불행은 내게 생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잘 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돌발적 행동 때문에 그 긴박하고 흥분될 수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시면서 그 감정을 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종의 귀를 만져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감정을 잘 정리해 주셨고 그의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서 망가진 다른 사람 인생을 깨끗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피겨 국가대표 차준환 선수가 3등이죠. 동메달과 0.98점 차이라는 아주 그 근소한 차이로 4위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아쉬워했던 기억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쉬운데 그 선수는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된 것은 그 점수, 0.98이라는 그 점수가 아니라 경기 뒤에 차준환 선수가 보여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순위가 확정되자 말자 바로 이 선수는 1등 선수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 뇌리에 오래 남아 있었느냐 하면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남의 기쁨을 먼저 건네주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0.98점 차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조금만 실수하지 않고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잘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으로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해서 혼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축하의 말을 하는데 한 박자가 늦습니다. 먼저 자기 자리에서 표정도 좀 정리하고 코치랑 또한 대화하고 물한 모금 마시면서 내 또한 기분과 내 감정과 마음이 좀 가라앉은 이후에 다음에야 찾아가서 축하를 합니다. 이렇게 한 박자가 늦죠. 물론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결과가 확정되는 순간에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수없이 자신의 감정을 잘 정리하고 처리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자신은, 그는 손쉽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 감정을 잘 정리하면, 잘 또한 다스리면 나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잘 정리한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잘 분출할 출구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모두가 내 안에서 감당 힘든 좌절과 두려움, 상실과 슬픔, 짜증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내 행동과 인생을 주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 이 말은 이 히브리의 뜻은 완전히 비우라. 다 쏟아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새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공동번역 성경은 마음에 있는 걱정이랑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아시고

0: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다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내 감정을 다 받아주시고 만지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상한 감정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루 중 뭔가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어떤 압박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퇴근하시고 집에 가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고 주님께 다 쏟아 놓으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 들려도 괜찮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서 다 토해 놓으십시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괜찮고 문고리 잡고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께 다 토해내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생긴 내 안에 나쁜 감정이 내 안에 오래 남아서 우리 집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 다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을 힘들지 하지 않도록 주님께 다 내어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스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상한 마음, 무너진 감정이 있다면 주님께 그대로 다 쏟아내어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믿음의 방법만이 내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분노와 화, 불안과 염려, 우울과 슬픔, 두려움 같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안에 출입 금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출입 금지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주님의 명령에 온 힘을 다해서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든든히 지키는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31-9004, 054-231-9004번 포항소망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진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면서도 동시에 은혜로 이끌어 회복시키십니다. 이처럼 성경을 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여는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아이노스 합창단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테너 이다윗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연애 시절 사랑하는 사람이 써준 편지는 일회성이 아니라 몇 번을 꺼내어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써준 편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하고픈 말이 많아서 66권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많은 편지를 보내셨지만 우리가 그 편지를 읽지 않고 묻어둔다면 편지를 보낸 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마음을 표현했지만 알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찬양, 국립합창단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한웅재의 찬양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하은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약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신약을 통해 오신 메시아를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전하고 싶어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알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과 삶의 격차 줄이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인간관계의 소통을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언어의 타락이 생각보다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말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말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끊임없는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뭐 모든 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수 없는 그런 정보와 그리고 다양한 그런 소문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구약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요. 전통적인 가르침을 먼저 언급합니다. 33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자, 구약은 정당한 맹세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면 맹세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신 일들도 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도 여러 번 맹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새로운 해석은 뭘까요?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맹세 자체를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맹세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상 법정에서도 맹세를 거부하는 이들, 이 제세례파, 우리 기독교 역사의 제세례파 퀘이커 교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법정에서도 맹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뭘까요? 맹세를 할 때 한

지켜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 이 핵심은 뭘까?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핵심은 말의 정직성,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의 이름을 불러들여 자신이 하는 말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말만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주장을 끌어와서 이름을 가져와서 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강화시키려고 할 때 맹세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말에 대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35절 36절을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휘고 금께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땅을 두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 자체보다 말하는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위해 맹세를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두고 맹세를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은 그의 성이고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시는 보좌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에 수를 세고 머리카락 색깔까지 정하신다. 어디를 향해 맹세를 하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하나, 작은 약속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맹세를 하거나 빈말을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말을 과장하거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였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그 말이 거리가 멀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 빌릴 뿐 실상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을 보장하고 조장하고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것. 결국 맹세가 진실을 보증하는 도구가 아니라 거짓말을 위한 법적 탈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와 서약은 말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할 때 이 맹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와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빌어 맹세하는데 정작 그 말에는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운운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논리를 펴기 위해서 거짓 맹세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이 맹세를 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의 무게가 있다면 맹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부실할수록 말은 장황해진다는 겁니다. 맹세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맹세를 하는 이유는 뭐냐?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많이 붙게 되고, 그래서 대화 속에서 맹세가 많아진다면 사실은 거짓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죽어도 나는 절대로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정말이다, 진짜다, 맹세코, 결단코, 절대로. 이 은혜의 과정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실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계약을 깨나 서약을 깨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들 결혼 서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황이나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어떻게 서약합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신랑 누구누구를 아니면 신부 누구누구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래서 두 사람의 합의하에 결단하고 공적으로 서약을 하는 게 결혼식이거든요. 이 약속을 하는 것이 공적인 약속의 결혼은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갈 것을 다짐하며 공개적으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초점은 뭘까요? 사랑하는 한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입니다.

요즘은요 어떻게 하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갈로치고 별일이 없는 한 그 약속이 쉽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법정에서도 위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실과 거리가 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오늘날 미디어가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이 미디어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말로 소통하는 것보다 말로 싸우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순간 말은 소통의 수단이기보다 싸우기 위한 무기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말로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할수록 말은 더 교묘해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언어가 과격해지고 폭력적 언어가 많아졌습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독설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상대를 위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일종의 배설의 문화, 우리들의 언어 안에 조롱과 중상 모략과 악의와 분노가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는 거죠.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말을 흐리지 말라.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해서도 안 되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모른 척 해버립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전달하는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임의로 과장을 하거나 축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2절에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주님은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화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응 맞아 그랬다면 내가 알아들은 것 같이 반응을 했다가 나중에는 정작 모르고 대답을 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말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들이요. 그 죄인들의 오염이 이 혀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인간의 죄의 독성이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진실을 요구해도 불가능해요. 세상은 진실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원천적으로 언어의 오염이 온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세상 이건 너무 당연해요. 성경이 정확하게 현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체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진단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지배하는 체제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로 가득한 세상은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조금의 진실 그러나 대개는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은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구조 때로는 뭐 직업 업종에 상관없이 그 안에 깊이 깔려져 있는 거짓의 세계 전 영역의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설교자들마저도 의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차별화, 이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차별화는 뭘까요? 진실됨.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말과 삶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거짓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정직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바랄 거래요. 다른 당신들만이라도 진실해 주기를 바란다. 거짓의

질식당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진실한 사람을 좀 보고 싶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쌓은 것에서 나온 겁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게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심판을 받는다. 내가 한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오래전에 인터넷상에 올린 글로 뒤늦게 뭐 10년 이상 지났는데 홍역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사라지지 않아요, 요즘은. 제 설교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말이 저장됩니다. 인터넷만 저장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저장이 돼요. 우리가 한 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남습니다. 말의 진실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만약 내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믿을만하다고 해야 합니다. 내가 한 말과 삶의 격차를 줄여가는 것, 내가 한 말이 곧 내가 되는 것, 내가 한 말과 삶의 격차가 많아지면 그걸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위선은 쉽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이 가장 혹독하게 다루신 주제가 위선입니다. 위선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끝판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진실성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내가 한 말을 지켜야 되고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거고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막 부흥에 가슴이 뜨거울 때는 뭐 아프리카로도 가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괜히 내가 이런 썼네 그러고. 여러분, 우리의 관건은 말한 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말과 삶의 격차를 줄이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큰 과제입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 말에 책임을 지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진실을 위해 대가를 지불을 할 만합니다. 말한 대로 실천할수록 말의 위력은 커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말한 것 이상의 위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존재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존재로부터 나오는 무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은 적어도 그 말의 위력은 엄청난 거죠. 이 말과 삶의 격차를 줄일 때 주어지는 존재감, 그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내 말의 사람들이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냥 나가 혼자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은 선명하고 담백해야 합니다.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합니다.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됩니다. 잘 모르는 걸 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지. 내가 직접 본 것인지 간접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그냥 흘러듣는 얘기를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출처불명의 이 루머들이 온 세상을 떠돌아 다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 안에는 거짓말을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쉽게 나와요. 과장하고 미화합니다.
우리의 대답이나 대화 안에 속임수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정이 잦으면 진실성의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적인 영역에서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신뢰도를 높이려면 우리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위선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돌보지 않으면 금방 위선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성찰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선이에요. 근데 거짓선이란 말이죠. 선해 보여요. 근데 가짜예요.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진실성의 문제. 신뢰도가 없으면 별 말을 다 해도 오해만 쌓이고, 신뢰도가 쌓이면 별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5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말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꿔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거짓과 진실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그런데 이 내적 변화는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과 나무는 그냥 사과가 열리는 거잖아요. 경건한 사람에게서 경건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진실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그냥 즉시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흘러나오게 됐으면 내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 그 심령의 변화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심령 안에서 이 거짓됨이 사라지고 진실된 마음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이사야처럼 제단에 불러 우리의 혀를 정결케해야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정결케 씻어주시도록 우리는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성경은 약속의 책.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약속의 종교.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는 진실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이 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요. 그들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믿어도 돼. 그들과는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 그들의 인격 자체가 최고의 보증서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과 말의 일치예요. 메시지와 메신저의 일치.
말에 대한 신뢰.

0: 무게가 높아지면 삶의 무게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은 신뢰할 만한가?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나는 내 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라면요, 진실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아니고 그분의 삶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진실한 말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실하면 됩니다. 괜히 진실을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호하려는 욕망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변호하려고 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만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들을 들으십니다.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그 약속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약속을, 사람들과의 약속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 진실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지는 것 같아도 이기게 하십니다. 거짓은 잠깐 이긴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선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말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한 가지 레슨이 있다면 진실함입니다. 진실이 생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 하나만 그들이 깨달아도 최고의 레슨이 됩니다.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진실 하나만을 배웠다면 그것보다 나은 경쟁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이, 우리는 진리의 그 기초에 서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정직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진실함이 빠졌다면 여러분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함을 지켜내는 것, 정직한 공동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고 자기 기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좀 부족해도 이 진실함에서 인정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당연히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사람들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정직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진실함에 생명을 겁시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도록,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올려지도록 말에 책임을 지는, 말에 진실함을 더하는 이 어두운 세상,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소금과 빛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좋은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1990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 사랑과 영혼 기억하실까요? 오래된 영화지만 도자기를 빚는 장면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곤 합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영화는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사랑하는 연인을 남겨둔 채 죽음을 맞지만 이 땅에 영혼으로 머물면서 여자친구를 지킵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그려내면서 많은 감동을 전하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죠. 성령과 악령, 하나님께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탄은 악령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사랑과 영혼, 판타지 영화이긴 하지만 영의 세계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죠. 성령 충만함을 더욱 사모하는 오늘입니다. 우리 곁을 지키고 함께하는 분은 성령님이셔야 하니까요.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복된 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6월 첫날에 인사드립니다. 와, 1일이 딱 월요일이에요. 깔끔하게 떨어져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진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출석 체크가 더 기대됩니다. 이 저녁 시간 좀 새롭게 설레는 마음으로 6월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이 하루 승리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이렇게 세 가지로 출석 체크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출석 체크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8570번님 오늘 감사 완료 오감완, 6월의 첫 월요일 평안함에 감사합니다. 홍피.

0: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6월의 첫 월요일에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8570번님, 6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한 네, 한날 한날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8335번님께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출첵합니다. 이 나라를 주신 주님께 감사! 네, 이렇게 감사 출석 체크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이죠. 호국, 나라를 지키고 또 보훈,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6월인데요. 며칠 뒤면 또 집집마다 태극기도 걸리겠죠. 우리 순국 선열들의 간절했던 마음을 또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나라를 향한 사랑을 함께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나라를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코너도 바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출석 체크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선물 받으실 분 꼭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선물 소개 먼저 들려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1: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 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믿음의 청년을
1: 찾아라.
0: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형의 월요일 코너는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청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청년들 너무나도 귀하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귀한 주님일에 앞장서는 청년분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전도 드리고요. 또 청년분들도 여러분들의 댓글과 응원으로 힘을 얻어가는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더 은혜롭게 채워주실 우리 포항 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 한 주 쉬고 이제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2: 아, 지난주 못 뵈서 너무 그러니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0: 너무 뵙고 싶었어요. 네. 목사님. 네. 저번 주에 또 이제 전파 선교사 청년이 나와서 네.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눠 줬는데요.
2: 네, 네.
0: 네. 목사님 옆에 계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지만 또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같이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네, 네. 보내 주셔서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2: 네. 네, 너무 아쉽습니다.
0: 아, 괜찮습니다. 네. 목사님. 그 네네. 행사가 네네네. 너무 궁금해요. 잘 끝나셨을까요? 우리 아. 청춘 대학.
2: 네, 청춘 대학과 더불어서 네. 시니어를 위한 세 번의 축제, 세 번의 초대가 있었었는데요.
0: 네.
2: 와, 우리 극동방송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청춘들이 함께 또 마음을 모아 주시고 또 같이 나눠 주셔서 네. 은혜 가운데 정

0: 정말 잘 끝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밥을 우리 준비했는데 밥이 모자라는 순간이 생겨서 깜짝 놀라는.
1: 그래서 와 진짜 진짜 네. 잘 이렇게 많이 오셨나 봐요. 네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0: 그래서 너무 행복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오셨던 분들이 네. 즐겁게 참여하고 또 행복한 미소를 또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네,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사실 지역사회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네네. 초청하는 잔치였잖아요.
0: 맞아요. 우리 네. 성도들보다 지역사회 어르신이 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1: 와.
0: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1: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네. 전했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잘 마치셨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좋고요. 목사님 벌써 6월이 됐어요.
0: 아우 그러니까요. 벌써 네. 첫날이네요.
1: 6월 1일 오늘이 월요일 네. 첫날입니다.
0: 네네.
1: 네, 6월달엔 행사가 또 없나요, 목사님?
0: 아, 6월달에요?
1: 네. 기습 질문이었는데요.
0: 아, 네, 네. 저희에게서 네. 6월 16일 통일선교 포럼이라고 해서 북한 선교를 위한 모임을 이제 네. 행사를 하나 하려고 해요. 화요일 이제 시간인데,
1: 네네.
0: 우리 사실 지금 북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는 뭐 핵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으로 인해서 북한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간 가운데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땅에 여전히 복음에 목마르고 복음에 메마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또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에서도 이 전파가 북한까지 전달되고 나눠져 가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 통일 선교 포럼 궁금한데요. 네. 저희도 또 북한 선교, 북방 선교를 하는 네. 극동방송으로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몇 시에 하나요?
0: 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포항 침례교회에서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6월 16일 오전 10시 포항 침례교회에서 통일선교 포럼이 예정되어 네.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정말 오랜만에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한 주만이죠.
0: 네, 네네.
1: 함께 진행하게 됐는데요. 네, 목사님 오늘도 정말 귀한 청년분들 이 자리에 오셨어요.
0: 아니 그러니까요. 오늘 좀 특별한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1: 네, 사실 저희가 가정의 달이 5월이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우리 이분들을 좀 가정의 달에 모시고 싶었는데
0: 네.
1: 스케줄이 이렇게 조정하다가 네네. 6월 1일에 이렇게
0: 와.
1: 네, 그래도 5월과 근접하죠?
0: 네네. 그럼요. 네, 바로 한 끝 차이네요.
1: 맞습니다. 한 끝 차이로 지금 바로 모시게 됐는데요.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남매예요.
0: 와우.
1: 사실 이 자리에 부부가 나온 적은 있어요.
0: 그렇죠.
1: 근데 남매가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0: 네.
1: 오늘 케미가 기대됩니다. 네, 바로 소개합니다. 우리 임예찬 형제 그리고 임예정 자매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예찬 씨, 예정 씨.
2: 네.
1: 너무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와, 저희 남매분이 이렇게 네네. 사이좋게 손잡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0: 저는
1: 물론 손을 잡진 않았어요.
2: 네.
1: 네.
2: 그렇습니다.
1: 네.
0: 두 분하고 잠시 우리 방송 시작한 이야기 나누면서
1: 네.
0: 그 우리 유명한 그 연예인 그 악뮤가 떠오르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악뮤. 저도 네, 또 방송 준비를 하는
2: 영광입니다.
0: 네. 어떤 또 케미가 일어날까? 근데 우리 네. 악뮤에서 우리 두 분의 케미는 진짜 찐
1: 남매. 맞아요.
0: 네네. 네. 악담도.
1: 네.
2: 서서치 않고.
1: 살짝 이 남매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0: 아, 그래? 의 좋은 네. 남매?
1: 의 좋은 남매. 그리고 심지어, 아, 그러네요. 오빠 동생이죠.
2: 맞습니다.
1: 네. 우리 예찬 씨, 예정 씨인데요. 잠깐 각자 소개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네네. 예정 씨부터.
2: 네. 저는 한동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고, 2, 3학번. 또 기계제어 전공하고 있는 임예정이라고 합니다.
0: 와우.
1: 임 2, 3학번 임예정.
2: 네. 04년생입니다.
1: 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예찬 씨.
3: 네, 저도 한동대학교 지금 재학하고 있는 20학번 임예찬이라고 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와우, 반갑습니다.
1: 예찬 씨가 오빠예요.
0: 네.
1: 네. 우리 예정, 예찬 이름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0: 그렇죠. 네. 이름만 봐도 포스가 네. 있어.
1: 네. 네. 저 예수님의 포스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네.
1: 예찬 씨가 이렇게 줄임말인가요?
3: 네, 저도 줄임말이고요.
1: 네.
3: 부모님께서 아마 지어주신 걸로 알고 있고 예수님 찬양.
0: 네, 아, 예찬. 예수님 찬양.
3: 네, 예수님 찬양에서 예찬이고요.
0: 그래서 네.
3: 찬양을 제 삶에 또
0: 네네.
3: 네, 모토 저의 이제 원동력
0: 원동력으로
3: 찬양 네.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한 명의 또.
1: 네네. 야, 근데 제가

0: 놀란 게 동생분이 리액션을 이렇게 잘해주실 수가.
1: 아, 그러니까 보통은 옆에서 오빠들이 이렇게 네. 뭔가 할 때 동생들은 네. 약간 방관자로 약간, 있는데
0: 맞아요. 어, 근데 어, 아, 예정 씨가 아, 장난 아니세요.
1: 네네. 네.
2: 아이고.
1: 뭐 살짝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인사 나눌 때 네. 우리 이 보이는 방송이 아니니까 네. 저는 우리 오빠를 동생인 줄 알았어요. 너무 동안이야.
0: 맞아. 저도 사실 네. 더 어리게 이렇게 좀 약간 앳된 느낌이 나세요. 네네. 아직.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네. 동생이신 줄 알았는데 우리 그쵸. 형님이신 오빠분 우리 네. 예정 씨, 예정 네. 씨도 그러면 줄임말이겠네요.
2: 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라는 뜻에서 예정.
1: 어, 예정.
0: 네, 네. 예정.
1: 와, 그러면 네. 예찬, 예정 만약에 하나가 더 있으면 예지.
0: 너
1: 아 예지, 아 예지. 신학생 용어로 네. 예지, 예정이란 말이 특별한.
2: 아 또 그런 게 있구나.
0: 목사님이시라서 아, 역시 네, 이렇게 바로 셋째까지. 네.
2: 저희 동생도 네, 있긴 어. 합니다.
1: 아, 그 동생은 진짜요? 이름이 뭐예요?
2: 네, 예윤입니다.
1: 아, 예윤이에요?
2: 네.
1: 와,
2: 네.
0: 네. 아, 근데 한 분이 아, 더 계시군요.
2: 네. 네.
0: 몰랐어요.
1: 아니, 부모님이 목회자였다면 분명히 예지, 예정으로 짓지
2: 않을까. 아, 또 예지가 너무 많아서 이름이.
0: 네, 맞아요. 예지가 네, 네. 많죠.
2: 정말 많더라고요.
0: 네. 네. 오, 근데 부모님이 목회자시잖아요.
2: 맞습니다.
1: 어, 그러세요?
2: 네, 맞습니다.
1: 어머나.
2: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네. 목회자 자녀분들이세요.
2: 맞습니다.
0: 우리.
1: 어머나, 그러세요?
0: 예찬 씨와 예정 씨.
1: 네. 네. 아이고, 취소합니다.
0: 아닙니다.
2: 괜찮습니다.
0: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이름 또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마음을 아, 담아서 네. 예예 남매가 예예. 이 자리에
1: 네.
0: 함께
1: 예예네요. 네.
0: 예예. 네. 네. 예예 남매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1: 네.
0: 두 분 사이가 참 좋아 보이시죠? 네. 원래도 이렇게 각별했나요?
2: 저희가 네. 어릴 때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네네.
2: 저희가 3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 네네.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되게 네네.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0: 아, 서로 네. 서로.
2: 그때는 이제 서로 그쵸. 막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막 잘하는 시기다 보니까 또 되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네네. 이제 좀 전환됐던 시점이 이제 오빠가 학교를 대학교 한동대를 오게 되면서
0: 네.
2: 네. 네, 그때부터 저희의 관계가 조금 이제 더 좋아지게 되면서 제가 학교를 또 따라왔어요. 한동대를 오. 오빠가 간 학교를 제가 가겠다.
1: 오,
2: 이렇게
1: 정말요?
2: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더 이제 서로가 좀 의지하게 되지 않았나
1: 아니 싶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계기나 혹은 또 상황이 있었을까요? 오빠가 갑자기 한동네 들어와서 변했나?
0: 약간 그 변함을 보고 나도 저렇게 주님을 네, 가까이 하는 학교에 있어야겠다라는
2: 맞습니다.
0: 생각을
1: 아,
0: 네,
1: 어, 야, 이거, 정확하십니다. 이거, 그럴까요?
0: 네.
1: 그럴까요?
0: 우리 예찬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3: 저도 이제 한동대학교를 너무 꿈꿨고 네,
0: 네.
3: 너무 한동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됐고 이제 좀 동생이 그런 모습들을 봤나 봐요. 이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갑자기 뜨거워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막 부모님한테도 막 엄청
1: 정말?
3: 막 뜨겁게 막 얘기도 하고 막
0: 하나님에 대해서
3: 네 하나님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또 동생에게도 좀 한동의 그런 사랑들을 좀 흘려 보냈던 것 같아요. 한동에서 네. 받았던 그런 사랑과 뭔가 이제 선배들에 대한 그 사랑을 저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저도 네.
0: 얼마나 오.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그러니까. 동생이 오빠 학교를 따라가요.
1: 네, 그렇죠.
0: 네,
1: 네. 네. 야, 하여튼 너무 와 네. 앞으로도 계속 쭉 이랬으면 좋겠어요.
2: 아, 그러니까요.
0: 아, 네. 네. 근데 두 분을 제가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이제 두 분의 남매가 지금 네. TF 워십 팀이라고요. 네, 같은 네. 찬양팀 공동체 맞습니다. 속해 있고요. 떠오르는 네, 네. 그 찬양팀이라고 들었어요.
1: 네.
0: 그리고 네, 또 네. 사역자 마인드로 지금 두 분 다 비전을 네네. 갖고 계셔서 그 네네. 은혜로운 얘기를 함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아니 잠깐 앞에 앞선 토크를 하면서 좀 잠깐 얘기했는데
0: 네.
1: 두 분이 한 찬양팀에서
0: 네.
1: 그 같이 찬양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와 진짜 너무
0: 귀하죠.
1: 네, 너무 멋지고 귀하고 네 그랬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예정 씨는 지금 사실 저랑 방송을 좀 네. 하고 계시죠.
1: 아, 그래요?
0: 네
2: 맞습니다.
0: 네네. 지금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1: 네네.
0: 수요일 코너 놀라운
1: 코너?
2: 찬양 속으로
0: 맞아요. 놀라운 찬양 속으로 지금 반주와 또 네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싱어분으로 섬겨주고 계시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주님이 인도해서 찬양팀을 섬기게 됐는지 또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분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응원과

축복, 격려의 메시지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많이 적어주세요.

0: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 메가헤르츠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 메가헤르츠.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월요일 코너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임예찬 형제 그리고 임예정 자매 두 분이 남매십니다. 우리 남매와 함께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두 분이 지금 대학교도 같은데 찬양팀도 같으세요.
1: 맞습니다.
0: 네, TF 워십팀으로 알고 있는데
1: 네.
0: 그 찬양팀 어떻게 같이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1: 오빠가 소개해 주시죠.
2: 네. 일단은 제 이름이 또 예찬이잖아요.
0: 네.
2: 예찬 찬양이고 계속해서 저는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다 놓았어도 찬양만큼은 제가
0: 네.
2: 끝까지 붙잡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붙잡힌 것 같아요.
3: 네, 네, 네.
2: 하나님이 저를 붙잡았어요. 찬양이라는 그 하나의 통로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잖아요.
3: 네, 네.
2: 근데 저는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을 많이 깊게 만났고
0: 네.
2: 네, 가장 그 찬양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대학교 한동대학교로 온 것도 사실 찬양 때문이었어요.
3: 정말요?
2: 네.
0: 그 한동대학교 가서 많이 변한 걸 보고 우리 예정 씨가 한동대 입학하셨는데.
3: 아니 그럼 우리 예찬 형제는 네. 전공이?
2: 저는 전공이 사회복지랑 지금 이제 공연 영상 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전공에 대한 비전은 사실 없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전공을 네,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한동대학교에 그러면 찬양 때문에 아까 오셨다고 했는데
2: 네네.
0: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 네, 이제 찬동대학교에서 이제 지임팩트 캠프라고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네네네. 대상을 해서
0: 네?
2: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초대하고 이제 한동대학교의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캠프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3: 네네네.
0: 고등학교 때.
2: 네, 가게 됐는데 가자마자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캠프에서.
3: 네네.
2: 아니 이런 대학교가 있어?
0: 그렇죠. 네. 세상 학교만 다니다가
2: 그렇죠. 이제
0: 그런 공동체를 본 건 처음이죠.
2: 그렇죠.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하던 대학교는 너무 달랐고
3: 네네.
2: 그리고 뭔가 저는 되게 F거든요. 그래서
0: 네. 네. MBTI.
2: 네. MBTI가 네. 엄청 F라서 감정적이고 네. 되게 감수성이 좀 네. 깊어요.
0: 네.
2: 그래서
0: 네.
2: 감정이 그런 폭이 좀 깊다 보니까 딱 갔는데 너무 막 이 저의 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골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아, 나 이 학교다. 나는 이 한동대학교 무조건 온다.
0: 와, 진짜.

0: 진짜요? 네.
1: 근데 와. 그게 딱 찬양팀이었고 프레이즈라는 한동대학교 공예배 찬양팀인데 네네. 아 나는 이 학교를 오고 싶은 거 이전에 나는 이 찬양팀을 꼭 와야겠다.
2: 아 정말
1: 이 프레이즈 한동대 공예배 찬양팀 주님 제가 오겠습니다. 저기 여기 와. 와서 제가 찬양인도 작가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네, 하고 맞아. 아빠의 그
3: 방에다가 네.
1: 아빠의
3: 그걸 붙여놨었어요. 네. 오빠의 비전을 아~ 한동대학교 네. 입학 그리고 프레이즈 어. 찬양팀 섬기고 마지막 찬양 리더까지 하는 거를 네 선포하는 것처럼 와~ 네 방에다 네, 붙여놓으셨습니다.
1: 그래서 찬양이 어쨌든 이끌었거든. 프레이즈 찬양팀 한동대 네네. 이제 공예배 찬양팀을 저는 오겠다라는 그런 선포와 함께 해서 어떻게 됐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3: 네. 아, 근데 이거 제가 질문하셨어요.
2: 네. 우리 청자님께서는
3: 어떻게
2: 됐을까요? 자유롭게.
3: 네. 네. 과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네. 그 이야기는
0: 꿈을 이뤘을까?
4: 네. 그 공예배 찬양팀 프레이즈를 들어가고 싶었고
3: 그렇죠.
4: 또 인도자까지 되고 싶었다. 그렇죠. 라는 꿈을 품고 이제 한동대 입학하셨습니다.
3: 그렇죠.
4: 네. 어떻게 됐을까요?
2: 야, 밀당을 해.
4: 네. 제가 30초 뒤에 공개할까요? 네.
1: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프레이즈에 들어가게 됐고.
4: 오 그래요?
1: 네.
4: 오,
1: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지금 TF 소속이지만
4: 네. 네.
1: 지금 사실 더 3년 동안은 프레이즈라는 찬양팀에서 훈련을 받았고 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 네. 찬양 사역을 이제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4: 아 계속해서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셨던 형제님이셨군요.
3: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오빠가 그렇게 3년 동안 이제 프레이즈에 하다가 네. 이제 인도자까지 또 꿈을 하셨어요. 네.
4: 결국 다 하셨네요. 진짜 선포한 대로
3: 이뤘습니다. 맞아요. 네.
4: 또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셨겠죠. 네. 아버지 방에 그렇게
3: 맞습니다.
4: 기전을
3: 기도의 와. 힘이
4: 네. 네. 역시 목사님의 기도.
3: 네.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오빠가 인도자까지 이렇게 3년을 진짜 쉬지 않고 찬양으로 계속해서 이제 했다가 이제 조금 휴식. 좀 가져야겠다.
4: 네.
3: 너무 이제 오빠가 쉬지 않고 이제 사역을 했다 보니까 아. 이제 휴식을 하다가 만나게 된 게 또 이 TF워십이거든요.
2: 아, 네.
4: 네. 아니 근데 진짜 찬양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형제님께서 이 스토리를 풀어 주시는데도 눈이 중간 중간
3: 반짝반짝하셨어요.
2: 네네.
4: 야 근데 와. 고등학생 때 사실 저희가 세상 음악에 훨씬 더 많이 빠지잖아요.
2: 그렇죠.
4: 네.
2: 맞아요.
4: 비트도 세고 또 네. 감성을 막 자극하는 그런 가사들도 있고.
2: 맞아요. 아까 F라고 그랬잖아요.
4: 네. 그런데 네. 그 모든 게 주님 안에서
2: 네.
4: 향해졌다는 게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2: 와,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실 네. F면 그 세상 노래가 주는 감성, 터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4: 맞아요.
2: 또 뭐 비트며 혹은 또 다양한 뮤지션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4: 네.
2: 그 음악의 스펙트럼으로 막 엄청 압도적으로 다가왔을 텐데
4: 네.
2: 찬양을 와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리고
4: 대단하시네요.
2: 또 학교를 이 찬양팀으로 가기 위해 갔어.
3: 맞아요. 그러니까
2: 너무 멋져.
3: 그게 참 대단한 와. 것 같아요. 어.
2: 네네.
4: 앞으로의 비전도 너무 궁금한데요. 뒤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3: 네,
4: 우리 예정 씨는 네. 또 이런 스토리가 있나요? 나도 이 찬양팀 네. 오빠 하는 거 보면서
2: 아,
4: 한동대
2: 뭐 제가 너무 몰아가는 건 아닌가?
3: 사실 네 저는 막 찬양 때문에 왔다 이건 아니었고요. 저는 오빠랑 조금 다르게 막 감수성이 있진 않아요.
2: 네네.
3: 저는 조금 이성적이고
2: 네네.
3: 조금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다가 오빠의 그런 변화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고등학교 당시에는 아, 조금 신앙적으로 아직 내가 좀 미성숙하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또 이제 이게 부모님이 하시는 교회에서 쭉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뭔가 내가 이게 정말 나의 신앙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쯤 이제 오빠 대학교 이제 입시가 딱 시작이 됐었었는데
4: 네.
3: 딱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일반적인 대학교에 가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겠다라는 아, 사실 네네. 저의 상태를 조금 객관화를 했던 것 같아요.
4: 점검을 했네요
3: 네.
4: 본인은.
3: 아 지금 이제 내가 세상에 대학교 가면 똑같이 그냥 살아갈 것 같은 좀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네.
3: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오빠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나도 한번 가서 진짜 뭔가 내 신앙을 찾아보고 진짜 나의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내 한동대를 가게 됐습니다.
2: 와.
4: 야, 두 분 근데 다르죠.
2: 그쵸?
3: 달라요.
4: 약간 달라요.
2: 달라요.
3: 결이 네. 많이 다릅니다.
2: 네, 결이 네. 많이 달라. 근데 느끼는 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4: 아, 근데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께서 찬양팀으로

0: 함께 하시는 걸 보면 네. 얼마나 기뻐하실지.
1: 맞아요.
2: 맞아요.
0: 네,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2: 네. 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야, 그럼 오늘 우리 두 분을 통해서 우리 직접 그 보이스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0: 네, 그 너의 목소리를 네,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네. 네. 우리

0: 아멘.
1: 와.
0: 아멘. 오. 오. 네. 야, 두 분이 음감이 네. 정확하시네요.
1: 와. 어우, 너무 찬양이 깊이 들어오고 네. 마음 깊은 곳에 같이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네요.
0: 네. 우리 두 분이서 네네. 뭐 찬양을 내보자 라고 하신 적은 없죠 아직.
2: 아직 내보자는 아닌데 저희가 네. 이렇게 같이 찬양한 거는 많아요. 네.
0: 아, 동영상 네, 올리고 하나요? SNS에?
2: 네, 한 번씩 올렸어요.
1: 아, 유튜브 음방도 야. 좀 하시나요?
2: 조금.
1: 아, 조금? 재미로.
0: 네. 와. 그렇군요.
1: 아니, 저기 아까 잠깐 우리 앞토크에서 네. 동생도 한 번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예유 씨.
1: 우리 삼남매로. 친구도 삼남매.

0: 우리 가찬양 잘 하신다고
1: 맞아요,
0: 얘기 들었어요.
1: 맞아요.
0: 네. 어, 세 분이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근사한.
2: 이것도 다르네요. 앙규랑 또 달라요.
1: 아, 그러네.
2: 거긴 두 명인데 여기는 세 명 될 수 있어요.
3: 응원합니다.
1: 유니크하게.
2: 네. 더 이제 풍성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네. 것 같다는.
0: 와, 이렇게 꽉 네. 채워지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2: 네. 네. 아, 밤이나 낮이나 이 찬양 오, 너무나도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는 찬양일 것 같은데.
0: 사실 이 찬양 어렵잖아요.
2: 네. 어려워요. 어떻게 이 찬양을 부르게 됐나요?
4: 원래 하고 싶었던 찬양이 사실은 있었어요.
2: 아, 네, 맞아요. 다른 게 있었어요.
4: 네, 원래 저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0: 네네네.
4: 생명의 주님이란 찬양.
0: 아, 생명의 네. 주님.
4: 생명의 주님. 네. 근데 그게 MR이 없더라고.
1: 없어가지고.
0: 어, MR이 없어.
4: 그래서 네네. 아 네네. 우리가
1: 일단은.
4: 아 우리가 MR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
1: 네네.
4: 했는데 이 찬양을 사실 하게 됐던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약간 이런 거예요. 뭔가 복잡한 그런 찬양보다는 좀 단순하지만 정말 뭔가 이 단순한 고백이지만 너무나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은혜로운 찬양.
1: 더 깊어지는.
4: 근데 이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이 제가 그런 찬양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네, 점점 부르면 사실 100번 불러도 좋잖아요.
1: 맞아요.
4: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 네네네.
4: 대사도
1: 네.
4: 네. 아, 그런... 좋고.
0: 와, 와 그런 그 플레이리스트를 갖고 있고 그 중에서 네. 너무 너무 사랑하는 찬양이고 마음의 고백을 담겨서 올려드린 찬양이기도 하네요.
2: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와. 저희가 사실 말씀도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1: 더 깊어지고
2: 맞아요. 더 깊어지고 또. 또 이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계속돼서 반복되는 가사에 더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두 분이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그럼 찬양팀 내에서 두 분은 지금 싱어를 두 분 다 하고 계시는 걸까요?
1: 오빠는 싱어랑 이제 통기타를 해주고 네. 있고 저는 사실 메인 건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주를 하고 있는데,
2: 맞아요.
1: 네, 근데 뭐 싱어도 함께 이제 뭐,
0: 네네네, 네,
1: 화음도 좀 넣어주고,
0: 와, 네,
1: 좀 도와주는,
2: 맞아요. 네네. 우리 예정 씨는 또 화음을 넣으셨어요.
0: 그러니까
2: 상대 음감이 진짜 좋으신 거거든요.
0: 와, 저는 만약에 우리 네. 예정 자매님이 이렇게 앞에서 반주를 하시면서 만약에 알톨 넣어줬다, 저는 그냥 따라가요.
2: 알톨 같이 따라가는
0: 천재적으로
2: 스타일.
0: 똑같이 합니다.
2: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메인 와, 멜로디 그쵸. 따라가기 마련인데.
0: 그죠. 저는 네. 메인 멜로디가 아니고 이렇게 네. 강력한 이렇게 분위기 있으면 저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1: 음을 저로 저한테로 네.
2: 아, 목사님 한번 찬양하는
0: 뭐,
2: 거.
0: 저는 뭐, 네. 뭐 음치 뭐 박치 뭐 하여튼 뭐 다 갖고 있으니까. 뭐,
2: 아 그러세요? 네. 한번 저희가 들어보는 기회가 있으면
0: 저는
2: 또 좋을 것 같아요.
0: PD님이 좀 궁금합니다.
1: 아, 서로가 또, 또
2: 이렇게 바로 저에게 영 넘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 네,
2: 두 분의 찬양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네. 우리 네. 목회자 자녀분들이세요.
1: 맞아요.
2: 이렇게 또 찬양을 계속해서 많이 부르셨을 것 같은데 이 밤이나 낮이나 찬양도 부르고 또 항상 믿음 생활을 순탄하게 좀 열심히 해오셨나요? 예정 씨.
1: 네. 저는 네. 사실 그렇죠. 저는 집 안에
0: 네네.
1: 교회 안에 저희 집이 있고요.
0: 네.
1: 정말 1분이면 예배당으로 갈 수 있는
2: 와우.
1: 정말 그런 생활 속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0: 네네.
1: 사실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고
2: 네.
1: 저한테는 하나의 그냥 루틴처럼 정말 내가 늦게 일어나도 갈 수 있고 일찍 일어나도 갈 수 있고 정말
2: 네.
1: 조금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좀 그런 예배였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주일 예배가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뭔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뭔가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혼자서 이제 믿으시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2: 네.
1: 바라봤을 때 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게 맞나?
2: 네.
1: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면서 일단 목회자의 자녀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네.
2: 네.
1: 그렇게 저는 좀 살았고
2: 네.
1: 그렇습니다. 오빠는 또 어땠는지.
0: 네.
4: 어려운 점 많았습니다.
2: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4: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좀 중학교 때 제가 대구에서 제일 잘 살고 엄청 좋은 그런 중학교에서
2: 네.
4: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의사가 의사

0: 의사 집안의 아들이 그러니까 남중이었는데 네. 의사 보통 한 반에 의사가 막 10명씩
1: 와.
0: 한 반에
2: 엘리트
0: 10명 그러네요. 정도가 네, 좀 많은 거긴 한데 한 5명 네. 정도는 무조건 기본을 있는 그런 중학교에서 다녀왔거든요.
1: 네.
0: 뭔가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이게 사실 한국 요즘은 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점점 더 이렇게 목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막 이렇게 막 자랑할 수 있는 막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그런 학교에서도
1: 분위기에서 분위기와 문화 안에서
0: 뭔가 너무 잘 살고 애들이 막, 막 이렇게 막 50 몇 층 사는 친구들 앞에서 아 뭔가 이렇게 내가 목사님 자녀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솔직히.
2: 아, 본인이.
0: 네, 네. 제가 막 자랑스럽진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그런 거에 대한 좀 눈치, 뭔가 그런 게 좀 많았어요.
1: 눌림.
0: 네, 눌림. 고등학교 때도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2: 아.
0: 그래서 뭔가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제 아빠 직업을 숨겼어요, 항상. 숨겼어요.
2: 목사님
0: 안 하고. 네, 네, 네.
2: 네.
0: 그 반에서 애들 네. 애들이 막 교회 얘기를 하면서
2: 아, 네.
0: 아, 목사 그냥 뭐 그냥 다 그 헌금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이비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뭔가 거기서 저도 막 그 열이 받고 막 그게 아닌 걸 아는데 이걸 막 말할 수도 없고 약간 그런 것들
2: 네.
0: 그런 약간 내적 갈등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네, 그 당시에는 되게 저에게 부끄러움 좀 저를 이렇게 눌리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게 되죠.
2: 그렇죠. 네, 네, 바뀌어야죠. 네. 바뀌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3: 네, 네.
2: 근데 솔직한 그 고백이 더 진정성 있게 다가왔어요. 지금 네, 그 시기엔 그럴 수 있죠, 목사님.
1: 아, 그럼요.
2: 네.
1: 지금 우리 예찬영제 이야기 들으면서
2: 네.
1: 이제 저희 아들 생각이 나기도 하고
2: 네,
1: 그랬는데
2: 네.
1: 사실 좀 다니엘이 좀 떠오르기도 했었어요.
2: 다니엘.
1: 그 압도적인 이방 문화와 그 압도적인 그 성공지향적 사회에 대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있었던 그 고뇌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늘 원치 않았던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게 하시잖아요.
2: 맞아요.
1: 저는 우리 좀 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찬 형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움과 기쁨을 어떤 통로로 만들어 가시고
2: 네.
1: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떤 압도적인 은혜와 능력들을 또 보여주고 나눠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 와 네. 압도적인 네. 은혜를 나누시는
0: 네. 아멘.
2: 네, 아멘. 네. 우리 형제님이 그렇게 나눠주시길 바라는데요.
3: 네,
2: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가 지금의 또 다른 예찬 형제가 되셨습니다.
1: 맞아요.
2: 변화된 삶을 살고
1: 맞아요.
2: 계세요.
1: 오, 프레이즈 찬양팀을 들어가기 위해
2: 네, 프레이즈 프레이즈 찬양팀도 섬기고 계시고 지금 새롭게 갖고 계신 비전이 있으시다고요, 형제님?
0: 새롭게 가진 비전은
2: 네.
0: 사실 제가 이걸 되게 지금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 네네.
0: 이 비전을 자꾸 지금 미루고 있는 중인데
1: 네네.
0: 원래는 이제 학교에서 막 원래 아카이브라고 학교에서 이제 또 인터뷰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아 이걸 해야겠다 했는데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1: 네네네.
3: 공개를
2: 네.
0: 저기서
2: 저는
0: 네, 다시 한번 해서 저도 좀
1: 네.
0: 정리를 하고
2: 네.
0: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생각해왔던 게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
2: 네,
0: 그게 저의 좀 비전입니다.
2: 사람을 살리는,
1: 네네,
2: 생명을 살리는.
0: 그죠. 근데 그쵸? 이제
2: 네.
0: 뭔가 그런 소방관처럼 뭔가
2: 네.
0: 사람의 그런 육체의 생명보다는
2: 네.
0: 좀 영혼을 살리고 싶다. 영혼의 생명, 네,
2: 네.
0: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좀 되고 싶은 게 저의
1: 네.
0: 비전이고, 네, 저의 꿈이지 않을까.
2: 아멘. 이렇게 또 많이 변한 게 한동대학교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좀 많이 변하게 된 것도 있나요?
0: 네, 엄청 큰 것 같고
2: 네.
0: 네, 사실 이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뭔가 항상 저희가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2: 네.
1: 네.
0: 근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행복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난도
2: 네.
0: 찾아오고 뭔가 그러면서 많이 깎이고 다져지고 뭔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의 또 제가 있는 것 같고 네 아버지를 향한 그런 마음과 네,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분노 그런 것들이

0: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럽다고 했던 것도 뭔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와 그런 좀 트라우마들이 좀 저를 많이 좀 억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한동 생활을 통해서 많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고 다시 아버지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 정말 그 이 나의 육체의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사건들과 계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정말 아버지를 진짜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뭔가 지난 나의 상처와 모든 슬픔과 그리고 고난과 그런 것들이 역전되는 것 같습니다.
1: 와, 우리 형제가 올해도 멋있는 형제이지만 내년에는 훨씬 더 자유로운 형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지 않을까. 뭐 물질적 어떤 부분보다도 영혼의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징검다리 한 여정이 됐으면 좋겠어.
0: 감사합니다.
2: 맞아요. 또 찬양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그 안에서 맞아요. 계속 또 사모아 아까 전에 뭐 다른 거 다 놔도 찬양은 안 났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항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1: 그럼요.
2: 우리 예정 자매님하고 예찬 형제님 지금 이렇게 남매잖아요. 조금 서로 이렇게 방송에 나왔는데 서로 닮고 싶은 점 이 점은 내가 당신을 칭찬합니다.
1: 와 이거 남매들끼리 힘든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야, 일상에서 이런 얘기 할 일이 없거든요.
0: 진짜 쉽죠.
2: 그냥 방송 나왔으니까 한번 서로의 좋은 점을 좀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아요.
1: 부부
2: 사이에서도 사모님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댁에서 엄청 잘하실 거라고 저는 엄청 스윗한
1: 주님
3: 그러실 것 같아요.
2: 네,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남매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칭찬. 서로의 좋은 점.
1: 방송 음악 깔렸어.
3: 음악 깔렸네요.
1: 좋아.
3: 제가 먼저 한번.
1: 이거는 선빵이 중요해요.
3: 그렇죠.
0: 선빵.
3: 제가 칭찬하고 싶은 오빠의 한 가지는 섬세함인 것 같습니다.
2: 섬세함.
3: 네, 오빠는 아까 앞전에서도 말했듯이 되게 감정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감정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섬세함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한테 이렇게 나아가고자 할 때 그런 반응을 정말 깊게 할 수 있고 더 예민하게 네, 이걸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오빠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웠어요. 네, 제가 되게 무디고 조금 잘 못 느끼고 이러는 성향이 조금 있었는데 오빠의 그런 섬세함과 예민함을 보면서 저렇게 좀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구나. 그거를 좀 많이 배웠습니다.
2: 야, 너무 좋은 건 이 사실 섬세함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배웠다는 게
1: 와 너무 놀라운데요.
2: 어떻게 나아가시길래 저도 좀 궁금한데요.
1: 이제 오빠의 답과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2: 맞습니다. 현재는 이 정도의
0: 사실 그러니까 저희 둘이가 잘 맞는 이유도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또 서로를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그러니까 제가 섬세하니까 그런 동생이 이제 챙기지 못하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좀 보게 하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또 섬세하다 보면은 되게 예민해요. 예민하고 되게 사소한 거 하나로 힘들어하는 좀 성격인데 동생이 그런 저를 잘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마저 막 예민하고 동생마저 막 엄청 섬세했으면 엄청 서로가
3: 힘들었을 거예요.
0: 부딪히고 사실 이렇게까지 관계가 사실 많이 싸웠지만 이렇게 된 이유도 뭔가
1: 존중할 수 있는 이유도
0: 동생이 그만큼 이 섬세함을 받아줄 수 있는 좀 포용력이 있다. 포용력이 있다. 그래서 아까 뭐 더 성숙해 보인다는 것도 사실 더 성숙할 수도 있어요 저보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여서 기분이 나쁘지 않고
3: 감사합니다.
1: 야, 오빠가 멋지다.
0: 받아들이는 게 더 멋있는 모습이 아닌가.
3: 이걸 여기서 하니까
2: 지금
3: 되게
2: 너무 멋있었어요.
3: 좋네요. 이런 이런 시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반대로 혹시 오빠한테 이것만은 꼭 뭐 이런 것도 있나요?
3: 이것만은 꼭
0: 좋아요.
2: 그럼 이 훈훈한 분위기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0: 나중에 끝나고
1: 근데 이건 후토크라는 걸로
2: 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빠의 섬세함과 동생의 또 포용력과 성숙함을 서로

0: 칭찬을 해줬습니다. 맞아. 야, 두 분 평소에 이런 얘기 안 하시죠?
1: 그렇죠.
2: 네.
1: 그래서 조금 어색하네요.
0: 네, 어색해요. 눈 못 마주치고 네, 계시네요. 네, 네. 네, 끝나고도 손 잘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분 이렇게 찬양팀으로 같은 찬양팀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사역자의 비전을 두 분 다 갖고 계세요.
3: 맞습니다.
0: 네, 예정 씨 마지막으로 네. 꿈과 비전을 좀 나눠주셨으면 네. 좋겠는데요.
3: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0: 아이들.
3: 네,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 안에 끌어오르는 마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0: 끌는 마음이 있어요.
3: 그래서 뭔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동 사역자라는 네, 그 타이틀을 좀 가지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정말 복음을 심어주고
0: 야.
3: 그래서 저 다 그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영혼들을 조금 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심어주고 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세대에 아멘. 대한 희망을 품고 계신 우리 예정자매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네, 우리 예찬영제님은요?
2: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0: 네.
2: 좀 상한 영혼들을 네, 살리고 싶고
0: 네네.
2: 고치고 싶고 네, 그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좀 찬양이 가장 가까운 것 같고요.
0: 네.
2: 찬양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런 섬세함
0: 네. 뭐
2: 이런 것들로 그들을 이렇게 잘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저희 앞으로 네.
0: 아멘.
2: 아멘.
0: 네. 두 분 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 따라서 영혼을 살리고 또 아동들의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세요.
3: 맞습니다.
0: 네.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도 심으신 기도 또 부모님께서 심으신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3: 맞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귀한 두 분 모시고 이렇게 나눔 진행해 봤는데요. 우리 임예정 자매와 또 임예찬 형제 두 분이 남매시고요.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TF 워십팀 찬양 사역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죠?
3: 네, 그럼요.
0: 네,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3: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할 네. 거고요.
0: 네. 그 워십팀 네. 떠오르는 새별이라고
3: 맞습니다.
0: 들었어요.
3: 맞습니다. 네, 네. 매주 이제 한동대학교 주일 저녁에
0: 주일 저녁에
3: 땅끝 예배로 지금 들려지고 있고요.
0: 네. 네,
3: 이제 방학이 되면 잠시 쉬어가지만 또 다음 학기에는 새롭게 또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0: 아멘.
3: 네.
0: 이렇게 두 분이 또 찬양팀으로 계속해서 섬기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많은 응원과 축복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메시지 남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찬 씨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께 한 말씀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아버지께 아버지. 네. 네.
2: 네. 아빠.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또 너무 우리 삼남매 또 키우느라 너무나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 또 하나님이 이뤄가실 일을 또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또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일과 또 책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0: 화이팅! 아멘!
4: 아멘!
0: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버지 꼭 듣고 계실 거예요. 네. 두 분이 나오시니까 더더욱 듣지 않을까.
4: 뿌듯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0: 네, 굉장히 뿌듯하게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임예찬 형제, 임예정 자매였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네. 오늘 이렇게 남매 찬양도 들어보고요.
4: 네네.
0: 또 같은 학교, 또 같은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그
4: 네.
0: 은혜도 함께 들어볼 수 있었어요.
4: 네네.
0: 어떠셨나요?
4: 오늘 보물들을 만난 것 같아요.
0: 보물들.
4: 세상에. 그럼요. 이렇게 같이 한 마음과 또 같은 달란트와 은사들을 함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섬기고 있는 너무 멋있고 근사한 형제와 자매들이고 또 앞날도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멘. 맞아요. 두 분의 그런 보이스도 너무 보물 같았고요. 맞아요. 또 주님 네. 안에서 이런 그 달란트들이 얼마나 네. 더 반짝반짝 빛나게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 네. 두 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축복과 응원의 메시지 함께 읽고 또 모아서 우리 청년 두 분께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고요. 공동 진행의 우리 포항 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참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살기 힘들다는 말이 요즘 갑자기 들려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풍요로워졌는데 살기 힘들다는 말은 계속 들립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쟁 구도 속에서 그 질서를 따라가다 보면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수 있지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야겠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집중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크신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동행하심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더 멀리, 더 높이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는 혼자 앞서가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채근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권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나아가는 자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한 배를 탄 동역자라는 의식,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삶과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란 의식을 느끼게 하죠. 흔히들 지도자는 고독하다는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들이 외롭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함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서로 섬기며 그 누구도 고독하지 않도록 서로의 행복을 지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자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거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3: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함 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항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오천제일교회 박성률 목사님께서 룻기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상처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즉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오늘도 섭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뜻밖의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 또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설명할 수 없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 섭리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 가지게 되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맛보고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룻기 2장 1절 말씀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또한 유력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고 소개한 히브리어 표현은 이시 기뽀르 하일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이시는 사람,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기뽀르는 용사, 능력 있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일은 힘, 능력, 재산, 덕망, 이런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유력하다는 것은 단순히 부자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보아스는 재산과

정망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룻과 나오미를 보호하고 그 가정을 세워줄 만한 책임을 능히 갖춘 사람, 그런 품성, 성품을 갖춘 사람,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루시 아직 보아스 밭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오미 역시 보아스가 자기 집안을 세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아직은 갖고 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룻기 2장 1절에서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그는 룻과 나오미를 보호하고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시킬 책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 룻기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은혜의 통로를 예비하고 계셨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한순간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것도 낯선 이국 땅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삶을 돌아볼 때도 그냥 눈물만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룻 역시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입니다. 더구나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두 과부가 이런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삶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가난함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들을 위하여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몰랐습니다. 나오미도 앞으로 어떤 일이 날런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회복을 위한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2장 1절에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다라고 느끼기 전부터,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아무 기대조차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처럼 그런 상황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내 삶은 여기서 그냥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은 아닐까? 쉽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길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 손에 붙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다. 내 상황이 막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없는 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 현실의 부족함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 넘어 은혜의 통로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내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오늘도 소망을 품고 힘차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근데 누가 룻에게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줍어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그곳은 낯선 지역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게 뭔가를 뭐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여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룻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아마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룻은요, 그가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며 그렇게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어머니 따라왔다고 내 동서처럼 그냥 갈 걸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룻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겁니다. 룻의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밭을 찾아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움직였어요. 상황만 보면 그리고 그것을 핑계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어머니만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찾아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을 알고 나간 것 아닙니다.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을 알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의 그 걸음을 통해 섭리의 문을 여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실망하여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무의미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그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초라해 보인다고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룻의 작은 걸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평범한 하루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키는 예배의 자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는 성실한 하루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 작은 결단을 사용하셔서 섭리의 문을 여십니다. 성도는 좋은 기회가 오기만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 그가 성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날을 다 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맡기신 책임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디뎌야 할 그 한 걸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평범해 보여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 그 걸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 걸음이 비록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이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알고 계시고 그 순종을 섭리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현재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루스는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말이죠. 이 일로 인해서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한 밭에 이르렀고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도착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연히 루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우연히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운도 좋아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를 이제는 보이는 섭리로 드러내기 시작한 장면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뵈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 밭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력한 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자였습니다. 종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곡식을 베는 시기니까 많은 종들이 나와서 곡식을 베고 있는 시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루시 이삭을 줍고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식을 베는 많은 일꾼도 있었고 베들레헴 땅에서 이 보아스가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곡식을 베는 시기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틀림없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루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사환에게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루스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 룻과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이 이삭을 줍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룻은 그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어요. 아주 성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이런 성실함을 부하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룻의 수고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작은 수고를 주목하셨고 그 작은 수고를 보아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음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감당한 그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성실하게 걸어온 시간을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부하스는 우연히 만난 밭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인격과 보아스의 신앙과 보아스의 관심과 보아스의 배려를 사용해서 룻을 돌보시고자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때때로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막막해할 때 하나님은 때로 도움의 손길을 내게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난 예입니다. 부모의 기도, 배우자의 위로, 성도의 격려, 목회자의 권면, 친구의 손길, 혹은 낯선 사람의 친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내신 부하스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한 것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부하스다 그렇게 알아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룻은 부아스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부아스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간 것뿐이었습니다. 이름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부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결과와 이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룻의 환경은 힘들었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룻을 위하여 부아스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0: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룻이 보기엔 우연이었습니다. 우연히 밭에 갔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고 우연히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룻과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보아스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룻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든 환경만 보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룻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일을 했듯이 우리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이 헌신을 사용하셔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뒤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회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천제일교회 박성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제일교회 지역번호 054-292-23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분 출퇴근 시간 나만의 찬양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 뜨거운 말씀 부흥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 극동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3: 지금 차는 막히지만 차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운전대를 잡아서 박수는 못 치지만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뭐 운전하시면서 그런 네. 분들이 들으실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찬양 좀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극동방송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 주세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 운전하며 예배합니다. 운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 부착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고는 정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존 오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는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영혼이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똑바로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 등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호산나 싱어즈의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으셨고요. 송정미 사모님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 메들리 함께 들으셨어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은요. 남미 워십의 찬양 나 기다립니다 였습니다.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회복의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들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각나실 때마다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8405번님께서 주기도문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불안에서 소망의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몸의 소망무예인가 손영진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소망의 바다의 하늘소망 오랜만에 함께 들으셨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들 또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기다리면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희즈 위리 찬양합니다. 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습니다. 영어 찬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세바스찬 듬뉘의 찬송이었고요. 좋은 씨앗의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송하는 시간 된줄 믿습니다. 또 세상에 소망 두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께로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원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바리톤 홍성선의 목소리로 담대하라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확실한 이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키스와 크리스틴 게리가 부른 Abide with Me, 찬송가, 그리고 패션의 웨이메이커 두 곡의 영어 찬송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435

5번님께서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언젠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오프닝과 또 성경 말씀과 딱 맞는 것 같아서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들려드립니다.

0435번님의 신청곡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쉐키나 찬양단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김석균 목사님과 강중현님의 나는 믿노라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0: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서를 이제 보면서 특별히 그 기도원에 대한 내용을 6장에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도원을 왜 택하셨는가? 그것은 곧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의도하심이 교훈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인가에 대해서 양털을 갖고 이리저리 시험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기도원을 부르심을 확증시켜 주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6장에서 나누어서 이제 7장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기도원은 여기서 300명의 용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기도원은 밖에 나아가서 자기의 군사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기도원에게는 3만 2천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래 기도원의 생각에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메뚜기와 같은데,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잖아요. 숫자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미디안 군대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도원의 군대는 숫자적으로 너무 적고, 저는 기도원이 다시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 모여라, 더 모여라. 아직도 안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의외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군사가 너무 많다. 내가 너의 3만 2천 군사에게 승리를 줄 수 없는 것은 너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했다 할까, 그렇게 자랑할까 그런 염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연약한 그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줄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아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이며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정말 이제 용기 백배한 사람만 남아있는 겁니다. 기도원은 3만 2천 명 가운데서 이제 2만 명이 돌아가고, 2만 2천이 돌아가고 이제 만 명이 남게 되는데, 여러분은 신명기서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하나님의 법칙 하나를 기억하실 텐데, 즉 군사로 동원된 사람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저는 왜 기도원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궁금해요. 기도원이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여든 이라고 말할 때, 나를 따르라, 나도 지금 두려워 고향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원은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담력을 주신다 이러셨잖아요. 이제 기도원에게는 2만 명의 군사밖에는 없었고, 갖고 남은 사람이 1만 명밖에 이제 없었던 거죠.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아마 두려워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아직도 숫자가 많다. 숫자를 이제 줄여라. 야, 이처럼 많은 군대에게 승리를 내가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도원과 그의 병사들은 또 다른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5절로 7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잔이라 그랬습니다. 7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도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보내고 싶은 자들을 선택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데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와라. 개처럼 물에 입을 대고 핥아먹는 자들은 내가 선택하겠다. 너는 엎드려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을 구별하라. 나는 그들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곳에 있었더라면 기도원의 군사들과 인터뷰할 수 있을 터인데, 예를 들어서 무릎을 꿇고 먹는 자들과 이제 만났다고 좀 그러자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형제여, 당신은 왜 무릎을 꿇고 먹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올까요? 아마 이런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나는 내가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여러 번 생각했고 또 나에게는 처자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솔직히 여기에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들의 이제 그 선택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을 하셨단 말씀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왜 물을 그런 식으로 핥아먹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한 묻게 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그거야 미디안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지요. 가까이에 적을 두고 잠시도 방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 300명은 싸울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런 면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우 적은 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디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록이 있는데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 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랬습니다. 참 귀한 말씀을 또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 13절 14절도 보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와 미디안 진영으로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로부터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본문의 싸움에 그 보면은 기드온이 나가기 전에 그 나름대로 그 기드온의 교훈도 나오고 미디안 진영에서의 그 사분오열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의 손에 붙인 것을 스스로 확실히 믿는 것을 지들이 질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화를 듣게 하심으로 이제 용기를 얻게끔 용기백배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용기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진영에 가서 슬쩍 듣는데 그 사람들이 사분오열되는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이거 뭐 기드온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기드온의 칼이라 그러면서 참 스스로 이렇게 멸망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읽어볼게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원을 인도해 나가시는가 22절 21절 2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휘부를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라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였으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랬습니다. 이제 본문은 기도원이 그 전략을 세워 가지고 그 나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도는 자기의 300명의 용사들을 세 패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격을 하게 하죠. 그들에게 여러분 칼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뭐가 들려졌어요?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이 들려졌습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는데 그것은 아마도 불빛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한 손에 항아리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나팔을 들게 되었어요. 그들이 싸우러 갈때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라고 외치게 되었는데 그 외침도 왜 그렇게 외쳤는지 흥미로워요. 그 흥미로운 사실은 기도원도 칼을 가지지 않고 이 3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칼을 가지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 통치 아래 있었고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이 병기 창고를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각자 칼과 무기를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을 동원하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은 사막의 유목민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여 곡식을 약탈해 갔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매우 무질서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질서하게 떼를 지어 사막을 통과하며 거민들을 괴롭히게 되었는데 그들은 몇 사람의 파수병을 진영 앞에 세워놓고 대부분은 여기저기서 아무렇게나 잠을 자고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들은 밤에 공격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우선 밤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드온은 셋으로 나눈 300명의 군사를 진영 주변에 배치하고 그리하여 일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를 깨뜨리며 이 횃불을 비추게 했던 것인데 각 나팔은 수많은 군사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고온한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맨 먼저 할 일은 사방에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횃불을 들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소동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은 곧 산으로 도망해서 커다란 나무 사이로 숨고 그 지역에서 멀리 철수를 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도 너무도 커다란 승리를 안겨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요. 그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우선은 양털 위에 내린 이슬의 기적을 우리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속을 장식하는 일이 필요할 때 그런 내용들을 좀더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생활에 이슬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죠. 예를 들어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러스들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라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12절에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라고 했어요. 잠언 3장 20절은 그 지식은 해양이 갈라지게 하였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본다면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는 말씀. 딱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침 풀잎과 장미봉우리 위에 있는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는 중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 백합화가 아름답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다듬어진 풀 위에 비가 내리듯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비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인들을 위하여 울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 하는 거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며 굳게 서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리하여야만 우리는 시편 57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활 속에 순결함을 가져다 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슬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결한 그릇만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아리에 관련된 또 다른 영적 교훈을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를 좀 접기를 원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다라고 했는데 그 항아리들은 자신의 그러니까 신자들의 몸을 나타낸다고 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도 그런 의미를 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자랑할 이유가 없다, 자랑할 것도 없다, 자랑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 질그릇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추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은 우리의 빛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비추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오직 깨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비추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2장 14절 15절에서 너무도 중요한 말을 하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려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칠게요. 나팔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간증과 증거를 말한다고 봅니다. 신자들의 간증과 증거는 확실하고 분명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두려움, 2번 용기.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양털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0: 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1: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저는 포항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고통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할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잔 값이라도 씹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랩돈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상담을 받은 목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단 두 줄의 대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것,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 것. 많은 고민들이 세상의 시선, 남의 시선을 생각하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 한 가지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원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고 결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또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에게 주어진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의 자리에서 나오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아바 아버지를 찬양하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곡으로는 매트 레드맨의 The Father's Song 들으셨습니다. 독일의 신약학자 요아킴 에레미아스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그저 어린아이가 편하게 부르는 호칭 정도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바 아버지는 오직 자녀의 신분, 상속의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친근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육신에 매어서 두려움에 겨하는 그런 종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존재에게서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호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분명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만큼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목소리를 가지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노래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분인데요. 먼저 그분의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0: 예, 들으신 곡은 유영광이 부른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목소리를 갖고 계신 유영광 형제님, 집사님이시죠?
1: 예, 맞습니다.
0: 땀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1: 아, 여기 스튜디오가 덥네요. 제가 원래 땀이 많은데
0: 예.
1: 덥습니다.
0: 본인 목소리를 한번 소개해 좀 해주세요. 본인 어떤 사람인지.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0: 네.
1: 오페라 가수라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페라 가수 바리톤 유영광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0: 뭐가 이렇게 좋아요?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스스로 원하는 음악을 들으려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나이 때부터 저는 CCM만 듣고 살았는데,
0: 네.
1: 그 솔티와 함께라는
0: 야, 솔트와
1: 옛날에,
0: 함께.
1: 그러니까요.
0: 연식이 어떻게
1: 그때부터
0: 되시길래 솔트와 함께를 하시죠?
1: 그래도 제가 앞자리가 4가
0: 아,
1: 넘어가지고 그래도
0: 예.
1: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CCM만 듣다 보니까
0: 네.
1: 사실 그때 CCM 들은 사람들은 다 주찬양, 옹기장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는 주찬양을 너무 열심히 들었던 사람으로서
0: 네.
1: 주찬양에 계셨던 그 정말 제가 사랑하는 CCM 선두주자께서 계시는데 뭐 최덕신 씨, 뭐 강명식 씨, 뭐 김명식 씨. 근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김도연 형님을 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0: 방송 들으시는 분이
1: 아니에요. 짠
0: 너무
1: 거 아니에요. 전 진짜 진심입니다.
0: 근데 이분을 제가 한 2주 전에 만났나요,
1: 맞아요,
0: 저희가?
1: 맞습니다.
0: 예. 그 들어오실 때부터 목소리 쩌렁쩌렁 울려서 저도 이제 성악을 잠시 전공했던 사람으로
1: 네.
0: 제가 그 연습실에 가면 유난히 그 성악가 남자들이 이거 있잖아요.
1: 안녕하세요, 선배님.
0: 예. 그 소리를 내는 걸 봤는데 나이가 이렇게 앞자리가 4인데도 그 목소리를 내는 분이
1: 먹고 살려다 보니까,
0: 아. 그 아까도 방송국 들어오시면서 저 멀리서부터 벌써 아 저분이 오셨구나 저랑 스튜디오가 울리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방금 부르셨던 이 베드로의 고백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불렀던 저희 제자가 만들고 이재경 씨가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편곡해서 저는 솔직히 이 반주로는 노래를 한 적이 없어요.
1: 정말요?
0: 녹음 이후로는
1: 아, 녹음
0: 네, 녹음
1: 이후로는, 네.
0: 이후로는 한 번도 제가 이거를 활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아주 이렇게
1: 제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0: 아름답게 활용해 주셔서 아 그리고 이게 참이 노래라는 게 확실히 보컬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1: 네.
0: 다르네요.
1: 감사합니다.
0: 이게
1: 좋은 다름이었으면
0: 아
1: 좋겠는데.
0: 너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이 노래가 이렇게 울림이 있구나. 제가 불렀을 때는 약간 갸니할 뻔했는데.
1: 그래도
0: 네.
1: 사연이 있죠, 저는 이
0: 아,
1: 노래에도.
0: 그래요? 어떤
1: 예.
0: 사연이 이렇게?
1: 제가 그 매번 새로운 찬양을 찾는 사람이고, 또 제가 하나님께서 제 삶에 쓰시는 이야기들을, 현재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 당시에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서는 좀 짧게 나오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셨을 때다뭐세 번째야 뭐 성경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장면이 사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사이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에 답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번 물으셨다는 것은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거가 확 떠올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정말 엄청 많이 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세번 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너무 당연히 한 번에 그세 번의 부인을 다 용서하셨을 수 있는 분인데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만지시면서 베드로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지시면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아,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

0: 했을 때 와 정말 얼마나 이 예수님 앞에 본인의 삶을 다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그런 정말 부인했던 정말 나쁜 사람이었지만 저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곡을 만나게 돼서 저의 그런 고백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베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정말 곡이 된 것 같아요. 이 곡을 만남으로써 굉장히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만난 게
1: 그 제가 이제 들으면서 오늘 목소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아무리 그 잘 부른다를 넘어서 저도 옆에서 이렇게 듣는데 아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불렀던 노래를 또 다시 해석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목소리가 주는 이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저도 약간 울컥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뭐 좀 하는데
0: 좀 쳤군요 제가.
1: 영광 유영광 집사님이 네.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얼굴은 되게 애띄어요 제가 보기에는.
0: 감사합니다.
1: 근데 목소리는 완전
0: 아저씨죠?
1: 네, 아예 덩치도 되게 클 것 같은데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생각보다 덩치가 작네라고 생각했고 보통 성악가들 하면 남자 성악가들 하면 덩치가 큰 걸 연상하는데
0: 맞아요.
1: 이분은 그냥 예, 평범하시네. 사실 저희 이 자리에 저희가 그걸 보니까 다 같은 학교 나왔네요. 저희가 성악가 분 세 분을 모셨었어요.
0: 아 정말요?
1: 그 최재도 형제님,
0: 네네네.
1: 그다음에 김수자매라고.
0: 아 네.
1: 다들 이제 뭐 선배고 후배인 분들인데 이분도 예. S대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아유, 예. 성악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본인이 음악을 하게 된 연유, 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된 왜 이 모양으로 살게 되셨는지
0: 왜 이 모양으로 살게 됐냐면요.
1: 네, 본인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0: 저는 이제 PK이고요. 네,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하나님이 당연한 세상에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주셔가지고 찬양을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고요 일단
1: 네.
0: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찬양만 듣다 보니까 항상 찬양을 옆에다 두고 살았었고 항상 뭐 테이프도 그땐 테이프였으니까 테이프 있었고 뭐 집에 오면은 항상 카세트 틀어놓고 막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 특히 그 당시에는 전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던 게 주찬양도 그랬었고 말씀을 그대로 제 찬양으로 만든 거가 되게 많았어서 사실 찬양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1: 그래서 보통 목사님 자녀분들은
0: 네.
1: 약간 엇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상당히 다르네요.
0: 성격이 하나님이 참 되게 감사한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영적으로도 그렇고 방황한 적이 없거든요. 큰 방황이 없었었는데 성격이 제가 어땠냐면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정말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서 기대를 받잖아요.
1: 예.
0: PK들은. 그런데 제가 저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게요. 쟤는 목회자 자녀니까 한 10 중에 10은 할 거야.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는
1: 네.
0: 그 얘기를 듣고 15까지 해드리리다.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걸 좀 즐겼어요. 관심 받는 거 즐기고 그 관심을 충족해 드리는 거를
1: 좋은
0: 즐기고
1: 좋은 방식의 관심을
0: 네. 네, 그러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1: 네.
0: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돼가지고 노래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계속 찬양을 듣다 보니까 너무 당연히 이제 CCM을 하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 찾아가서 한번 노래도 들려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저희 학교 선배인데
1: 네.
0: 저희 같은 교회에서 서울대 가신 형님이 한번 너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계속 노래하니까 입시 선생님한테 같이 가볼래? 이래가지고 그 형을 따라 갔었거든요.
1: 예.
0: 갔다가 이제 선생님 방법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됐는데 근데 또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도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되게 클래식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지금 뭐 CD나 아니고 이제 뭐 다 유튜브 이런 걸로 하지만

0: LD 있잖아요. 레이저 디스크 큰 이만한 거.
1: 좀 사셨나 보네.
0: 아, 모르겠어요. PK 목사님이 왜 저도 잘 모르겠지만
1: 레이저 디스크 집에 있는 적도 없어요.
0: 그런 걸 좋아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음향 장비 같은 거를. 네. 그래서 그걸로 오페라도 보고. 오.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이제 쓰리 테너 이런 분들 좋아하셔가지고 CD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전공을 하셨어가지고 좀 클래식이 좀 익숙한
1: 그렇구나.
0: 환경이었다가 예, 예. 교회 음악도 사실 뭐 세미 클래식 정도 되니까
1: 예.
0: 익숙한 음악이었는데 입시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성악의 길로 접어들었던 거죠. 네.
1: 그 사실은 성악과 전제 저도 성악과 네네네. 잠깐 걸쳐갔는데 그분들은 약간 이제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교회 음악 CCM을 약간 이제 좀 룩다운한 게 있어요.
0: 아, 그렇죠.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의 음악의 베이스가 CCM이니까 예. 완전 베이스가 CCM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CCM이 제 음악의 베이스라는 거가 되게 사실 되게 자랑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 음악이 조금 더 클래식 세상에서도 예. 플렉시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 그리고 원래 서양 그 클래식은
0: 네.
1: 교회 음악
0: 그럼요.
1: 이 중심이잖아요. 네, 거기서 맞아요. 시작하는 게 네. 많아서 우리나라도 사실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러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을 갑자기 듣게 됐어요.
0: 네.
1: 예수 전도단이라서. 네. 근데 거기 보면 다 클래식 악기들이 나와요. 네. 심지어는 막 클래식 악기들로 반주를 다 한 게 많아서 네.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웠던데 요즘은 사실 이제 밴드 중심이 돼버려서
0: 네.
1: 그래서 오히려 희귀한 분이 됐어요. 이형경 형제님의
0: 시대를 잘 타고
1: 목소리를 한번 더 노래를 한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노래는 보니까 이 노래도 제가 아는 노래네요.
0: 그러네요. 이 노래도
1: 너무 골백에. 혐의가 짙은데.
0: 아, 혐의가 짙은 게 아니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1: 네.
0: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1: 네.
0: 저는 이제 간증을 할 때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제 선후배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잘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거짓말하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있다.
1: 위에 서서.
0: 네. 위에 서서. 사실 요즘에 음악을 들으면 멜로디 좋고 그냥 가사 되게 좋고 음악 좋고 또 그런 음악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많은데 네. 찬양도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와 이 모든 걸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흐르지 않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에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그 삶에 흐르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음악 좋고 가사 좋다고 성도들 앞에서 부른다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1: 그쵸. 네.
0: 그게 제일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찬양을 어디서 요청을 받거나 뭐 이럴 때 그때부터 찬양곡을 정하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새로운 찬양을 찾고 지금 저의 삶의 위로가 되는 곡, 저의 삶의 힘이 되는 곡,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흐르게 하는 곡들을 이제 부르고 연습하고 저 혼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가 요청이 오면 아 하나님이 이 요청 때문에 이 곡을 내 삶에 흐르게 하셨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곡을 아주 가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돌베개도 진짜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했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성경 인물들을 저의 삶에 비추어 보는 경우가 제가 많은데 야곱이 이제 큰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하면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자고 눕고 자고 했던 그 시간들이 거리가 진짜 멀어가지고 되게 많은 날들을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얼마나 많이 돌베개를 적셨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이제 잔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에서가 저 잡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진짜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두려움도 얼마나 컸을 것이며 또 그렇게 떠났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또 얼마나 컸을 것이며 또 자기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한 후회가 잘 때마다 쌓여

0: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라는 고백이 그때가 딱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의 야곱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야곱의 그 아팠던 삶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델로 변하고,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후회가 막심한 삶을 살고 있던, 어디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에 반응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의 집 베델로서 삼을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돌베개를 부르면서 이 마음을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뭐 김도현 형님의 이 곡이라서 제가 들고 온 게 전혀 아니고요. 제 삶이 진짜 너무 가득 담겨진 곡이라서 제가 들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자, 그러면 우리 유영광 형제님의 삶이 가득 담겨 있는 야곱의 마음으로 부르는 돌베개 들으시겠습니다.

0: 유영광 씨가 부른 돌베개 들으셨습니다. 또 다르네요.
1: 감사합니다. 좋게 달랐기를
0: 아이고,
1: 바라고요.
0: 당연하죠. 너무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유영광 씨를 알잖아요. 네,
1: 감사하게도, 예,
0: 제가 최근에
1: 감사합니다.
0: SNS에 어떤 분이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제2의 유영광이 되기를 자기 바란다. 그러면서
1: 아이고,
0: 본인도 거기 댓글 달았었는데
1: 제가
0: 왜 그런
1: 그걸
0: 얘기를 했을까요, 그 친구가? 어떤 일 때문에? 네, 본인이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사실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군악대에서 불렀던 그 영상이
0: 예. 미국 군악대였나요?
1: 한국
0: 한국
1: 군악대에서, 예,
0: 군악대에서.
1: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군악제에
0: 예,
1: 나가서
0: 예,
1: 그때 불렀던 영상이 좀 화제가 돼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사실 뭐제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0: 그쵸.
1: 예, 그냥 진짜 한땀한땀제 삶을 잘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아, 진짜 좋은 우연들이 겹쳐가지고 그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거는 제가 정말 너무나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왜냐면 그런 우연이 겹친 거라면 제가 거기까지 유퀴즈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우연은요, 한 20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 20가지가 다 우연일 수가 없거든요, 진짜. 길게 나누자면 길게 나눌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철저한 계획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0: 사람한테 특히 이제 우리처럼 무대에 선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필요하죠.
0: 예, 분명히 필요하고, 물론 우리가 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다
1: 네.
0: 찬양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모르던 면들이 되게 발견되기도 하고, 영광 형제에게는 그게 어떤 계기가 되고 지금의 어떤 그런 그 결과들이 있는지 그냥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말고도.
1: 저는 사실 진짜로 말씀드렸지만 유명해질지, 당연히 저는 그럴지도 몰랐고,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훈련들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제가 만약에, 저는 정말 많이 교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교만한 사람이 있었을 때 저보다 교만할 것 같으면 제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교만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깨진 사건들도 분명한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깨지면서 진짜 교만한 게 무엇인지, 겸손한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발자국에 발을 맞춘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일찍 배워가지고, 저는 교만, 이렇게 저는 많이 말씀드려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교만의 교자의 기억을 이루고 있는 점 하나라도 보이면 치가 떨립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만약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기미가 보인다면, 저의 뺨을 저의 뺨을 내어드릴 테니

0: 아, 한번 때려가세요. 이렇게 예.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서 저한테는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페라 가수로 살게 하시면서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가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페라 가수로서 그렇게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웨스컴에 나온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한 게 진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저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가 와 저는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한 제 삶에서 사실 지금 제가 오페라 가수로서 살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귀한 세상적인 모멘텀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말 단어 두 개인 발버둥과 몸부림 치면서
1: 두 단어를 좋아하시는
0: 분 두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1: 지금도 그러고
0: 지금도 몸부림 치고 발버둥
1: 저랑 비슷하네요.
0: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저를 너무 당연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을 참 귀엽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선물을 제가 가는 길에 선물을 하나씩 놓아주시는 게 아닌가. 그 선물의 하나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전하라고 그런 일을 벌려주신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런지 영광 씨를 만났을 때 보통 이제 그렇게 매스컴에 한번 주목을 받고 흔히 말하는 이제 연예인병에 걸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 저도 이제 이날까지 오면서 뭐 나름대로 연예인 같은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네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주변 상황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영광 형제님이 우리 집사님이 연예인병은 안 걸리신 것 같아서
0: 혹시 그, 진짜 기미가 보인다면 제가 형님한테 뺨을 갖다 댈 때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만났을 때도 이질감도 없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갑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더 얘기를 길게 나눴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0: 어머나 벌써?
1: 땀도 많이 흘리고 나도 더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 선생님이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도 있을 거고 기도 제목도 있을 거고 마지막 곡 한 곡 듣기 전에 한번 좀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0: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제가 평생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계속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거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머리를 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법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저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 삶에 이 쓰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사실 잘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너에게 좋은 거 주실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거 주시겠는데 이게 말씀이 참 많이 와닿던 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눠 놓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뭐 영적인 좋은 것이지 이제 힘든 세상에 살면서 좋은 미래의 좋은 것들 이제 천국 가서 좋은 것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도 나눌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거는 세상이 볼 때도 너무 좋은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더 잘 될 수 있는 거고 또 근데 이제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해야겠죠.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계속 오페라 가수로서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세상적인

0: 직업도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면 그것으로 정말 저는 족합니다. 네.
1: 기대됩니다.
0: 감사합니다.
1: 흥망 집사님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기대되는 네. 마지막 곡 라이브로 또 네. 들려주실 텐데 어떤 곡을
0: 이제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러니까 저도 이 전 찬송가를 진짜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예전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부르시고 저도 많이 좋아하는 가사가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양 가사가 저의 삶에 정말 큰 기쁨을 주는 가사인데 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기쁨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만이라는 찬양 아주 기쁘고 즐거운 찬양인데 이 곡을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1: 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우리 바리톤 유영광 집사님이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듣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심리 3단가이자 가족 3단 전문가인 한스 엘리쇼크 박사의 화해의 세 가지 기술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화해의 세 가지 기술 중에 첫 번째는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오해야. 이런 말들은요. 상처를 입은 상대에게 또 상처를 줄 뿐입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잘못을 인정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소한 잘못도 사과하고요. 용서를 구할 때 작은 앙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금전적인

합리적인 방법이나 행위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화해를 통해서 원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보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이요. 이 한스 박사는요, 이 기술이 주로 가족과 부부 사이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 방법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법칙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생각해보면 싸우지 않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건 제대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보상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들으신 오늘 별그대의 첫 찬양은 희즈윌의 서로 사랑하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화해 세 가지 기술,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이것만 신청할 수 있어도요, 서로를 향한 오해랑 갈등은 사라질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귈 때 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화해의 능력이 있는가?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내 마음 같지가 않죠. 그 가족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또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행동하기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는 건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고요. 오해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화해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솔직히 내 잘못을 인정하게 하소서.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화해와 용서로 다가가게 하소서.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힘찬 영어 찬송으로 우리 마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타미 워커입니다.

아멘. 라이브 로드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나는 평안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찬양으로 함께 하셨죠. 앞서서 들으신 곡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1069, 우물정 1069, 유료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차량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원하고요. 올해 삶 가운데 평화가 넘치길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윤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세상 전부일 수도 있다고 작가인 닥터 수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 높은 지위와 권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으로 창조된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누구나가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존재이죠.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가치가 없고 필요 없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위로하고 섬기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Victory in Jesus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내 주의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지승의 십자가를 줄수 있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연희엘의 주 사랑에 웃어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 로즈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의 각 마을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영생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며 주민들의 삶과 언제나 함께 있음을 강조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우상화 작업물이기도 한데요. 이 영생탑은 그 지역에서 거의 가장 높은 구조물, 건축물에 속합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 영생탑에 쓰여진 글귀 등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속으로 또 머릿속으로도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신으로 추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고 우리 삶을 진정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으로서 이 김씨의 3대 부자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자리를 되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 그런 존재라면 김일성, 김정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끌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또 구원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청해 주신 찬양, 찬송들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탈북신앙인의 간증 두 번째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릴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의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북녘 땅에서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대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 간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권능 형제 이야기 만나보실 거예요. 가족과 함께 북한 땅에 있을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었고 지금은 열심히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뛰고 있는 주권능 형제. 어제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북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는데요.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1: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갈급한 심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야 쭉쭉 받아들여. 복음을 스펀지면 쭉쭉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저의 사이에서 거의 그 유명한 일화로 남은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전도하고 다음날에 식사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 이분이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듣고 우리도 웃었어요. 근데 놀라운 믿음이다.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대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그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아니다 임마 나는 자지도 않는다. 그런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루 아침에 우리 그때 대한민국이 막 타는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였어요. 아침에 주일 아침에 잔디밭과 참나무 이파리가 있는 사진이 띵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형님 우리 지금 여기서 한국 남조선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모여서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살리고 있는 것 같죠? 북한 사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이 방송 설비 교체할 때 북한 성도가 헌금 모아서 보낸 거 보셨어요? 제주 극동방송에 가시면 역사관에 그 헌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북한 성도가 하루 종일 한 개월 내내 일해도 10만 원 모으기 힘들어요. 근데 헌금을 모아서 방송국 개국에 헌금한 북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마당을 통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지금 만몬의 영, 재물 추구하는 마음이 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마약, 그리고 한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득 차기 전에 우리가 빨리 거기에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넣느냐? 그것도 하나님은 다 마련해놓으셨어요. 한국에 와있는 탈북자가 3만 5천 명이에요. 근 700명당 한 명이 한국에 와있습니다. 이들 중에 최소 절반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있어요. 돈을 보냅니다. 1000에서 1500만 달러가 달하는 돈을 매년 탈북자들이 그 가족들한테 보내요. 1달러면 북한에서 옥수수 3kg 삽니다. 그러면 1000에서 1000... 그 옥수수 3kg면 4인 가족이 하루 먹고 살 수 있어요. 1500만 달러면 1500만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매년 보내는 거예요. 탈북자 가족을 둔 사람을 옆에 친구로 두면 내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산, 양강도 해산 같은 경우는 다음날 없어지면 뭐 남조선 갔겠지 뭐 그냥 이런데요. 그러고 탈북자 가정 집 앞에 이제는 시범 케이스로 한두 명은 잡아넣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안 잡아넣어요. 그냥 이렇게 딱 하고 야 뭐 누구 앱이 안 보이더라. 그러면 어떡해요? 아유, 지 논동지 왜 그럽니까? 하고 주머니에 이렇게 툭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잡아 넣어서 정부에서 100원 받는 것보다 이 옆에 기웃거려서 10만 원 받는 게 몇천 배는 이득인데 안 잡아 넣어요. 줄 섭니다. 그걸 통해서 탈북자들이 돈만 보내냐? 전도합니다. 저 같은 탈북자들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가 그렇죠. 중국이나 제3국까지 합치면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30만 명이에요. 북한 주민 80명당 한 명이 북한을 나왔고 그 사람들 중에 최소 절반이 북한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북한은 복음 폭탄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심령을 준비하셨죠. 가난한 심령을. 복음을 전할 길을 예비하셨죠.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장마당에서 성경책이 복받는 책이라고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아멘? 복받는 책 맞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0: 내가 북한 놓고 한 기도, 처음에 했던 기도가 뭡니까? 주여 저 북한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셨나요? 복음 전할 길이 열려 있잖아요. 열어주셨어요. 주여 북한 복음화 이루어주십시오.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셨고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라합 작전은 뭐냐? 왜냐면요, 우리 30만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을 나올 때 뭐 순간이동 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딜 통해 나옵니까? 국경을 통해 나와요. 30만 명이. 북한 주민 80명당 한 명이 국경을 통해 나와요. 어떻게요? 걸어 나옵니다. 겨울에 얼음이 얼잖아요. 이렇게 슥슥 미끄럼 타면서 건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경 수비대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국경 수비대가 우리가 안전하게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그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 들어갈 때 어떡해요? 야, 이제 간다. 그럼 길을 열어줘요. 자, 북한을 생각할 때그 초롱성 같아 보이는 국경 수비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라합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그 철통과 보안 같아 보이는 그 국경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아니, 80명당 한 명이 거기를 걸어 나온다니까요? 이미 나왔고. 그럼 국경이 열려 있는 거죠. 북한 닫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려 있는 거예요. 저도 국경 수비대가 업어서 건너줬어요. 저 그때 키가 129도 안 돼가지고 그 두만강 못 건넜어요. 그럼 국경 수비대가 붙잡아서 건너줬죠.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나왔죠. 탈북자들이 정탐꾼이에요. 근데 정탐꾼 중에 하나님에게 믿음 가지고 올바른 고백을 하는 정탐꾼은 두 명밖에 없었어요. 분명 탈북민들 중에 하나님이 세운 정탐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밖에서 봤을 때 얼마나 견고해 보이겠어요. 높고 든든하고. 근데 하나님은 찍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돌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돌았겠어요. 근데 순종하고 돌다가 부르짖으라 했을 때 부르짖으니까 무너지고 전멸하고 라합들은 건져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북한을 놓고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김정은이 이번에 통일이라 말을 지웠고 민족이라 말을 지웠죠. 그러고 그 통일 상도 철거하고 북한에서 이제 한국을 적대국, 별개국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요,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남한에 대한 열풍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거를 탄압하려니까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해봤죠. 근데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한민족이라며, 한민족 통일해야 된다며, 우리 불쌍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동포들 우리가 살려야 된다며, 근데 왜 막는 거야? 그럼 정권은 딜레마인 거예요. 뭐지?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열풍을 걷잡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한국을 지워버리고 적대국을 만들어 놔야 탄압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야, 너 이제 한국 드라마 봤어? 적대국 거 봤네. 넌 죽어야 돼. 근데 그전엔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다고요. 야, 우리 민족이라며, 우리가 도와줘야 될 민족이라며, 다잘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 알기 위해서 보는데 왜 막아? 약간은 딜레마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지워버린다고 사람들이 인식해서 지워질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도 대한민국에 입국하던 첫날 새벽에 인천공항 상공에서 봤던 한국의 야경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정전이 돼가지고 언제 등장 켜고 살았는데 그 많은 야경을 언제 봤겠어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처음 본 한국 드라마. 우리 아버지는 얼굴도 안 보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서울 아나운서의 말, 그거 하나 듣겠다고 북한 사람들이 노동을, 육체 노동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 노동이 끝나고 와서 내가 잠들면 그거 놓칠까봐 안 자요. 근데 이 극동방송이 새벽 4시, 5시 그때가 제일 잘 들립니다. 전파가 제일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안 자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 시간 잠깐 듣고 한 4, 50분 자고 또 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10년을 사셨어요. 어떻게 잊어요, 그 달콤함을. 그러면 김정은이 저걸 없애고 막고 틀어 막고 하면 가려운 곳을, 아토피 생겨 가려운 곳을 긁어놓으면 더 번져요. 그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 북한 땅에서 그 안에서부터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형제의 이 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또 움직이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북한의 하나됨, 복음 통일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주권의 형제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북한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잊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리고요. 간추린 소식 만나봅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 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노르웨이가 프랑스 핵 우산 참여를 추진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새로운 안보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서울의 호텔 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AI 열풍으로 D램 가격이 금값을 뛰어넘으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반도체용 HBM4E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해 대규모 대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국민일보는 네이버가 AI 시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창작자 지원에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을 한국행으로 간주하고 현장 자살까지 허용하는 초강경 통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러 교역 거점인 라선시에 위조 루블화가 확산되면서 특별 검열단이 파견됐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저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협정을 체결하고 프랑스의 핵 우산 체계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오랫동안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중지해온 대표적인 친미 국가라는 점에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등도 프랑스와 핵 우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국과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유럽 안보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가 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자립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번 흐름이 향후 국제안보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컬처 한국의 문화 열풍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서울의 호텔 시장이 사상 최대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새로 문을 연 숙박시설은 모두 9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이미 지난해 연간 개업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75만 명을 넘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K-POP과 K-드라마, K-푸드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한국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대만과 일본, 홍콩,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서울 주요 관광지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서울 주요 호텔들의 객실 가동률은 사실상 만실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객실 요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약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호텔 업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업계는 신규 호텔 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최소 2029년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이 숙박업뿐 아니라 음식점과 유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견인하면서 내수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을 이끌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57조 원을 넘기며 국내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조 원과 영업이익 50조 원을 동시에 돌파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DRAM 가격이 급등한 것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최신 서버용 DRAM 일부 제품은 무게 기준으로 금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4E 제품 샘플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하면서 기술 경쟁력 회복에 나섰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 AI 데이터 센터와 AI 가속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에 공급된 HBM4E는 기존 제품보다 속도와 용량, 전력 효율이 모두 향상된 차세대 제품인데요.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HBM4E는 이러한 차세대 AI 환경을 겨냥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업계 최초로 HBM4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HBM4E 샘플 공급까지 시작하면서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HBM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만회하고 기술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산업 확대와 함께 HBM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는 생산 수율 향상과 고객사 확보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오픈 AI 재단은 AI 시대의 경제적 미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약 3,8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고용과 임금, 기업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AI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실제 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은 AI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실업보험 접근성 확대와 전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AI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정책 실험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고용주 10명 가운데 4명이 AI 확산에 따라 일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픈 AI는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기 전에 사회적 안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AI가 곧바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선을 그으며 변화에 대한 준비와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창작자 지원에 1조 원을 투자합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부터 우수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인 네이버 메이트를 운영하고 블로그와 카페, 지식인, 프리미엄 콘텐츠 등에서 활동하는 창작자 3,000명을 매월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창작자에게는 활동비와 함께 AI 서비스 내 노출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네이버는 AI 시대 경쟁력은 단순한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양질의 콘텐츠와 데이터 확보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AI 서비스의 답변 품질은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AI 탭도 정식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용자는 검색 결과뿐 아니라 지도와 예약,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연계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는 창작자 생태계 확대와 AI 서비스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해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가 국내 AI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정보국이 국경지역 보위기관들의 탈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국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북 시도를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으려 하거나 탈북 의도를 드러낸 주민을 한국행 시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탈북 시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 현장 사살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지침에 담겼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이미 탈북한 사람들의 가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를 강화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가족들을 압박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안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탈북민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강제 북송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밝혔는데요. 국가정보국은 인민반과 보위기관이 협력해 주민들의 동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북자나 그 가족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민들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인 가족을 둔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의 경제 무역 특구인 라선시에서 위조 러시아 루블화가 유통되면서 당국이 특별 검열단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최근 장마당과 무역 현장에서 위조 루블화가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통 경로와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최근 북로 교역 확대와 함께 루블화 사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위조 지폐가 유입되면서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적발된 위조 루블화가 실제 지폐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상인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특별검열대는 무역 관계자와 환전업자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검열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현지에서는 루블화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달러나 위안화보다 위조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로 교역의 핵심 거점인 라선에서 위조 지폐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 경제와 외화 유통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

0: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1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하늘은 전 지역이 맑겠습니다. 자성과 강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양덕 15도, 평양과 구성 14도, 자성과 강계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계 29도, 평양과 자성 28도, 양덕 27도, 구성 26도로 상승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5도, 해주가 14도, 신계 13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1도, 해주 30도, 신계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장진과 해산, 고성과 평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웅기 14도, 해산 10도, 장진 8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 30도, 장진 25도, 청진 20도, 웅기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의 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또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또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끝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찰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도로 살아간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조지 뮬러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기도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라. 둘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셋째,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으라. 넷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다섯째,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다리라. 여섯째,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라.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죠. 그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때로 있기도 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어려운 일 당할 때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였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가장 선한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나눈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기도하는 모든 순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먼저는 한홍재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사역자 임재청 씨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고요. 매일 이 시간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에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복음의 능력, 이렇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예수만을 바라보고 복음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로 우선 성령이 임하셔야 구원의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충만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을 의지하시고 환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12사람의 제자들을

0: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내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하실 텐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주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 김동여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황해도에서 온한 자매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네,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의 기억 속의 북한과 더불어서 지금 바라보는 북한 땅, 또 북한을 바라보며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봤어요. 그리고 북녘 땅에 전하고 싶은 북녘의 주민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자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네.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서, 그러니까 북녘 땅을 떠나시고 나서 경험한 무수한 자유들이 있으시잖아요.
0: 네.
1: 특히나 지금 8개월을 이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시면서 네. 경험했던 자유 중에서 우리 고향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0: 네, 너무 많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가슴 저리게 느낀 자유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있고 제가 예수님을 접할 때는 뭐에 대해서 접했나 찬송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대사관에서 은혜를 감사라는 노래예요. 감사라는 찬송가죠. 너무나 그거 듣고 제 곁에서 노래를 하는데 제 곁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듣는데 그 노래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걸어가서 듣는데 그 가사 자체가 너무나 은혜고 마음에 다 와닿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듣기만 네. 하는데도.
1: 가사가 어떻게 되죠? 기억나세요, 선생님? 멜로디가?
0: 네. 그게 오늘 숨을 쉬는 거.

0: 감사. 이런 감사란 노래요. 그 가사 자체가 너무 은혜롭고 가슴에 와닿고 네, 눈물이 났어요.
1: 가사가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0: 네.
1: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네. 감사.

0: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셨어요?
1: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도 그 노래 가사가 너무나 끌려가지고
0: 네.
1: 너무 그 당시 진짜 전 집도 금방 이렇게 집을 떠나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생각도 나고 너무나 이렇게 마음도 쓸쓸하고 매일 그런 상태에서 이 감사라는 찬송가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 진짜 우리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죽었던 사람도 자녀를 받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 거기 그 노래를 배우고 노래하고 그 자유라는 게 너무 마음 놓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고 여기서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넣고 주님을 부르고 큰 소리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게
0: 네.
1: 너무나 자유롭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고 싶은데 다갈수 있고
0: 네.
1: 며칠 있으면 일본 여행도
0: 아,
1: 가거든요. 제가
0: 진짜요?
1: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죠. 중국에 있을 때도 꿈도 꾸지도 못할 상황이었고
0: 와.
1: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이 그저 20년 동안 숨어 사는 거나 같은 거죠.
0: 네.
1: 딱 자기 사는 데서는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장먼 데는 갈 생각도 못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진짜 우리 일본 여행도 갈수 있구나 하는 게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하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0: 교회 분들이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1: 네네네네네네. 교회에서
0: 여행으로.
1: 선교로 가는 거예요.
0: 아, 선교로 가세요.
1: 네.
0: 선교라는 단어가 북녘 분들에게 좀 어색할 수 있죠.
1: 네, 처음에는 진짜 다 어색했어요. 아, 주님 부르는 것도 어색했고 다 어색했는데
0: 네.
1: 하루하루 교회 다니면서 거기 익숙되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직접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고 그러니까 그저 예배 드리면 눈물 나는 거예요. 네, 매번 우리
0: 이게
1: 울고 가요.
0: 눈물로 함께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1: 네.
0: 할수 있는 선교의 길목에도 이제 들어서시고
1: 네.
0: 눈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말씀의 시간 드린 거잖아요. 선교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일본 가시는.
1: 네, 거기 우리 목사님도 안내를 다 받긴 받았는데, 아, 거기 선교 목적은 거기도 북한 선교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0: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1: 네.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나눔하면서,
0: 네.
1: 우리 북한을 위해서 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0: 너무 기대돼요. 다녀오시고 나서 오셨어도 진짜 풍성한 은혜의 얘기들이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뭐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자유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까지의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결단이 참 쉽지 않은데, 선생님은 그게 어떻게 좀 스며들듯이 왔나요? 아니면 내가 믿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요런 시점이 있으셨던 건가요?
1: 있지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북한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중국에서도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저의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0: 네.
1: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0: 아멘. 끝까지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그 걸음들, 또그 여정 가운데서는 고향 황해도를 거닐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녘 주민분들에게도 자유에 대한 물음표가 먼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0: 그 물음표 끝에는 꼭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네. 소망을 나누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네.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고백했던 감사 찬송, 찬양 사역자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남고와 북의 청취자 여러분,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박지혜

제 자매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북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C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잠언 8장 1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옷 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장 선한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을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과 확신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그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계속해서 열어볼게요.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합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요.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일로 믿습니다.
3: 국동 방송 아니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동방송을 통해서 삶에 희망을 주고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로 제가 이제 깨닫고 생활을 한 거죠.
1: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 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 이 시간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정착 수년차가 되어가고 계시는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웨어버리를 하시면서 90년대부터 라디오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났던 우리 집사님께서 협박을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시고 탈북을 결심하셔서 러시아에서 지내시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던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눠봤어요.
0: 예.
1: 근데 보통 이렇게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집사님처럼 해외에서도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아 이런 말씀이 아 요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라거나 아 요거를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해 볼 수 있겠다라고까지 가신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이렇게 뭐 단어를 표현하자면 나의 어떤 삶의 변화라는 부분들이겠죠. 우리 집사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변했던 것 같으세요?
0: 저는 이제 성경을 조금 모르고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모든 걸 사랑으로 듣고 뭐 남의 허물을 파헤치지 말라.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이제 생활청화를 합니다. 당생활청화, 뭐 사로청생활청화 하면은
1: 네.
0: 그때 이제 자기네가 일주일간에 이제 잘못한 거를 저지 앞에서 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국동방송을 들으면서 말씀 중에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 그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그 회개하면은 북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1: 네.
0: 당생활총화 사로총생활총화 할 때 나의 잘못된 걸 털어놓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총 올라가 있는데 하늘에
1: 네.
0: 그분이 뭘 듣는다고 내가 일주일간에 뭘 잘못된 걸 다 뭘 털어놓아야 되나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도 가지고 그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 생활청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 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생활청화도 그런데 여기는 주일 예배 뭐 하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회개하라. 그 말은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회개를 하면 기도하나 이런 그 설교난 마음도 듣고 네. 기도하는 이제 목사님 음성도 듣고 그 한 주간도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럼 사업 보고서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이런 것도 이제 좀 의심이 갖고 그랬지만은
1: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드리고
0: 이쪽으로 저쪽으로 봐나 말씀은 좋아한데 좋아한 거예요. 왜 모든 거 성경 말씀을 알기 전이지만은
1: 네.
0: 설교가 좋았는데 아니면은 김장한 목사님 원래 말씀에 대한 시술이 좋았는지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데
1: 네.
0: 말 알아두서 감동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 구절 말씀이라도 딱 나의 생활과 내일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좀 기대감도 갖게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그 생활 총화 같았던

0: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1: 그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티끌만한 흠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거기는 제가 동행을 한 거예요.
0: 네.
1: 왜? 하나님 말씀하고 북한 생활청화하고는 형식은 같지만은 내용은 좀 많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아 우리는 항상 옆 사람이나 뒷 사람이나 앞 사람한테 피해를 끼지 않고 좋게 줄수 있을 때 주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0: 네.
1: 허물을 감싸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내가 지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 전제 자체도 차이점 중 하나죠.
1: 그렇지, 맞아요.
0: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회개하라 라는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말 차근차근 집사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처음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이 좋다고 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처음 들었던 말씀, 기억에 남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러시아에서 신앙생활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또 묵상하셨던, 읽었던 말씀이나 아니면은 자주 들었던 이런 찬양들이 또 있으실까요?
1: 그렇죠. 제가 99년도 이제 좀 뛰쳐 나오면서 사업적으로 제가 성의보소 장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0: 러시아에서요.
1: 어쩌고 한국 목사님들한테 좀 팔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화바로스크 교회라고 이제 갔댔어요. 거기는 중국 조선 동포들이 위주로 해서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그쪽으로 가면서 조금 또 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 좀또 다른 설교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는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은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조용 뭐 방에서 하든지 통고 가면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싶은 거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뢰는 것처럼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된다고 구하면 된다 근데 그거는 좀또 너무 아닌 것 같고
0: 왜 아닌 것 같으셨어요?
1: 그게 아니 내가 뭐 지금 현재 삶이 부족함인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들 반말까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두드려 성경을 반에서 봤다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사냐서 아니다고 난 감사하게 안 산다 그러니까 왜안 사냐 해서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이 축적 잘 되고 잘 돌아가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할 일 있냐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 면에서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건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0: 네.
1: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거잘 되려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여쭈고 기도하고 하루 어느 하루를도 지켜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침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형식적으로 또 이제 조금씩 했던 습관.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좋다고 하면 착 파고 두는 상태 동상이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왜저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냐? 내가 사서 내가 피땀을 들여서 버는 돈을 가지고 쌀을 사서 불을 사서 먹는데 이거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닌데 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런 반문도 해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제가 살다 보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 갈 때부터 가고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와 다 아침 저녁을 하지만은 그때는 평화롭게 모든 거 생활이 풍족했고 하니까 또 잠깐 있고 이제 떠난 적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그런 거지.
0: 처음 그런 방송 통해서 들으셨던 기도들도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1: 그때 기도 제가 듣던 중에요.

0: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말이 제일 많이 들었던 기회, 평안을 주시고, 우리 범사에 잘된것 같이 우리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 그런 기도 소리들. 근데,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구기도를 할 때마다, 조금 말씀만 그냥 전달하면 되지, 기도는 또 무슨 저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냐고, 그런 거에서 기도의 쪽으로도 많이 불편한 건 없었지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생각을 했댔습니다.
1: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수사님?
0: 지금은 기도하면은 우리 하루 생활에서 삼끼 먹는 것도 같지만은 눈을 떠서부터 오늘 하루를 인내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걸로 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좋은 하나님께 엿주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일가로 삼아서 정말 좋습니다.
1: 그렇게 회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방법. 또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셨죠?
0: 그렇죠, 당연히.
1: 오늘을 시작하면서도 올려드렸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로도 풀어나가 주시는 은혜의 여정도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집사님께서 요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까요?
0: 저희는 지금 러시아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는 축복 속에 이제 살고 때문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기도는 저희가 물론 오늘날 제가 러시아에서 이제 쫓기지 않고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안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 사역, 유대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올려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북한 복음을 위해서 통일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멘. 복음의 전달자로서 러시아에서 또 중국에서도 많은 전달자 분들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녘에서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또 북한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그리고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그한 걸음을 감사로 출발하고 계시는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남북전쟁을 기념하는 6.25,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희생된 군인들과 국민들을 위로하는 현충일 등이 있어 6월은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계절입니다. 1953년 휴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으며 남북한 아직도 적대적 상황입니다. 주변 국가들 역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듯 자국의 이익에만 함몰되어 있는 형국이라 도무지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한민족과 한반도의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구세주를 갈망합니다. 현실의 한계를 넘어 남북한의 분단과 장벽, 그리고 열강들의 각축전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은 구세주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믿기에 우리들은 복음 통일을 갈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통일을 가능케 하며 한반도에 새 봄을 주실 것을 믿기에 복음 통일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들은 믿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고 기도하는 그 구세주여 복음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탄절에 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개인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을 가리키는 말이기에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뜻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이라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세주라는 뜻인데요. 원문 성경에서는 이것을 소테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즉 소테르라는 이 원문은 구세주를 의미하는 칭호요. 우리들의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0: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기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렇고 한반도의 안녕과 평안도 그렇고 한민족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간구합니다. 소테르,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세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에게 소테르, 구세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가 21도, 광주와 목포, 부산, 대구가 20도, 서울과 강릉, 대전이 19도로 보이고요. 춘천이 16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이 15도, 평양과 청진이 14도, 강계가 13도, 해산이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춘천 32도, 개성과 대전이 31도, 해산이 30도, 강계와 함흥, 강릉과 광주가 29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대구가 28도, 목포가 27도, 신의주가 26도, 여수와 제주가 25도, 부산이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의 하늘은 하루 동안 맑겠는데요. 서해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뜨거운 여름 햇살에 지치기 쉬운 요즘이지만 우리에게 늘 시원한 그늘과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신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은총을 거역하면서 교만과 배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유치한 전쟁과 살육, 동성애, 가정 파괴, 미워함, 낭비, 환경 오염, 파괴를 자행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생명과 평강을 선사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결과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망덕한 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박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변망덕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 한반도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셨던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증인으로 든든히 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인 아브라함이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오직 말씀 한마디 의지하며 나아갔던 일을 묵상하며 아침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믿음의 행보를 하시겠습니까? 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확연하게 갈 바를 아는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2일 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해 생명 내어주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어려움들,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성찬의 문제죠.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성만찬, 성찬이 본래의 취지와 또 주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의도에 따라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변질되는 것이죠. 성찬을 한다고 모이는데 모이고 나면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자, 내가 명하는 이 일,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이 성찬에 관한 이 일에 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교회의 모든 모임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유익이 되기 위하여 부더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이 유익이 돼야 되는데 모이고 나면 상처받고 모이고 나면 뭐 갈라지고 모이고 나면 괜히 모였다 그러고 왜 모였냐 그러고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모임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덕을 끼치기 위하여 덕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늘 이 모임 자체를 돌아보고 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 덕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내어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부인하며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 살아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을까? 이 중심을 갖고 가야죠. 근데 모이면 누군가는 상처받고 모이면 누군가 나가 떨어지고 모이면 누군가 이렇게 되면 안 모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이제 모이고 나면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던 이 모임이 뭐냐? 성만찬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의 몸과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예식인데 어떻게 성찬을 하고 나면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이렇게 되냐는 것이죠. 자,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 예, 이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이 스키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 분열, 틈 뭐 이런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분쟁이 있다. 교회 안에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모일 때에 갈라짐이 있다. 모이는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이는데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자꾸 모이면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갈라지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파당이라는 게 뭡니까? 분쟁을 넘어서서 분쟁한 사람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인 거죠. 상처 준 사람, 상처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그 모임을 뭐라 그러냐? 파당.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러니까 분열이 있으면 빨리 봉합해야 되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서 점점 우리 편, 네 편, 나, 너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파당을 만들어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이 앞에 처음에 나왔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 파당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폴로파.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파. 이렇게 해서 다 길길 갈갈이 이렇게 찍혀서 이 파당. 파당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인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막 비난하게 되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비판하는 그런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심화돼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이렇게 갈라지고 분쟁이 있는데 더 싸워서 이제 막 파가 생겨야 그래야 그 가운데 우리가 옳지 하는 게 더 입증되게 되고 더 드러나게 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더 갈등이 격화되고 심화되어서야 누가 옳고 그름이 더 드러나게 되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더 갈라지기 전에 주님의 은혜로 덕 있게 잘 무마하고 서로 화평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옳은 사람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당이 나누는 게 뭐냐.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주께서 남겨주신 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자, 이게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Lord's Supper죠. 주님께서 지정하신

supper, 저녁, 주님의 식사를 먹을 수 없다. 자, 이거는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성찬. 근데 이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식사를 하자. 그래 놓고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먹고 싶은 거 시컷 먹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긁어먹어서 늦게 온 사람은 성찬에 제대로 참여할 수도 없게 만들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자기의 만찬 우리가 주의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모여서 아니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싹 다 가져가서 먹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먹는 게 주의 만찬이죠. 자기의 만찬은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방식대로 먹는 게 자기 만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 뜻대로 모든 게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되죠. 주님을 먼저 세우고 주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이래야 되죠. 자, 먹을 때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아유,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려고 주의 만찬을 나누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보통 주의 만찬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유월절 만찬과 같이 고기도 잡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면서 성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와가지고 고기랑 떡과 포도주를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네요. 늦게 온 사람들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교회 안에 주로 누구냐? 노예들이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다양한 계층이 있었는데 부유층과 잘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류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정말 힘들게 어려운 일을 하고 겨우 늦게 끝나고서는 오늘은 성만찬 하는 날이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딸딸 끌어서 이거 왔는데 마음이 어려운 거죠. 나도 주님의 자녀인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여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시컨 자기들 다 먹고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든 주의 만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왔는데 입 싹 닫고 아이고 다 먹었네 늦었네 이러고선 그냥 자기들끼리 다 먹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를 칭찬하겠느냐? 이건 절대 칭찬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그 교회로 모이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따로 없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제 좀 큰 자택에서 이제 그 교회의 모임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좀 부유한 여유 있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제 자기의 집을 내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큰 저택들 이제 보통 도무스라고 하죠. 저택들. 저택들을 딱 가면, 거기 들어가면은 가운데 넓은 이 정원. 안에 이 귀족들이 사는 집 말고 손님을 맞이하면 넓은 정원과 이제 그 가운데 분수 같은 게 나오는 넓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 넓은 방, 넓은 이 공간을 아트리움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트리움 무슨 뭐 결혼식장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런데 원래는 그 아트리움이 그게 아니라 넓은 이제 그 저택의 이 공간을 말하죠. 보통 거기서 또 교회 모임을 했죠. 넓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근데 이제 넓은 그 아트리움에서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늦게 오는 사람들 어디로 갔냐면 트리클리니움이라고 식당 같이 좀 작은 제한된 인원이 식사할 수 있는 트리클리니움으로 또 갔습니다. 근데 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아예 저 바깥쪽에 이 도무스 바깥쪽에 있는 바깥마당 이 포르티코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고대의 이 고린도 지역의 로마 지역의 가택을 보면 요 세 공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아트리움, 트리클리니움, 그다음에 포르티코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 성찬을 다 이제 아트리움에서 하는데 늦게 가면 여기 있는 것 아무것도

생산을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늦게 오는 사람 또 얼마나 시장해요? 먹을 거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꼴딱 먹고 그러니까 먹지 못한 사람 투덜투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가 뭐냐? 교회가 늦게 오는 사람 따로 일찍 올 수 있는 사람 따로 그렇게 여건에 따라 나누는 곳이 교회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불거졌던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이 성찬의 본래 의도, 의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그래서 원래 너희에게 전했던 이 성찬이 무엇인가? 그 의도,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지킬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자, 전했다라는 건 파라디돔인데 pass on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 deliver to you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에게 그대로 전해준 거. 왜 그대로 전해졌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그대로 전해줬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바로 성찬은 주님께서 전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자, 성찬이란 뭐냐? 예수님의 몸인데 누구를 위한? 죄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 성찬은 누구를 위해 행해져야 되느냐? 죄인들을 위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다 모여야지. 절대 이 성찬이 여유 있는 사람을 위한 성찬. 먼저 와서 일찍 올 수 있는 귀족 계층을 위한 성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를 위하는 예수님의 몸이어야 하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들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기념한다라는 건 뭐냐?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기념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 식후에 또 이와 같이 뭘 가졌습니까?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따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물이 여기처럼 이렇게 생수 깨끗한 물이 없어서 다 이제 포도주와 같이 이렇게 발효해서 이제 정제해서 석회질 같은 걸 밑으로 내려놓고 그리고서 이제 음료수처럼 마시곤 했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니까 이것은 뭐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자,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말은 뭐냐? 이 포도주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며 흘리는 나의 희생. 그리고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셨던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한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이전에는 옛 언약, 모세 언약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따르면 짐승의 피로 자주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인데 그리고 겉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온전히 드리는 이제 언약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에요,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자,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주의 죽으심은 뭐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는 건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이 실질적인 나의 죄를 씻는 효력으로 지금까지 함께한다는 겁니다. 함께한다는 거죠. 임재.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성령의 임재. 주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함께한다는

0: 임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종교개혁 전통의 이 개혁주의 안에 있는 성령 임재를 강조하는 성령 임재설의 기초가 됐죠. 그래서 성찬은 기념을 하는 기념의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임재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성찬과 함께 주님이 임하신다는 실질적인 임재를 이야기하는 공제라고 합니다. 함께 임재하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이나 이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 떡을 먹을 때 이제 우리가 나누는 것은 떡이고 포도주지만 이 떡과 포도주 안에 있는 이 본질, 형상, 그리스 철학에 보면은 형상과 진료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보면 나뉘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본질이 되는 형상이 있고 그것의 재료가 되는 진료가 있다. 근데 진료는 떡이지만 그 안에 있는 형상, 진짜는 내부의 본질은 손을 들어 성찬을 하며 축사하고 기도하고 떡을 뗄 때 예수님의 몸으로 그 본질이 바뀐다. 그래서 이거를 그 안에 형상이 실제로 바뀐다. 그래서 화체,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바뀐다. 화체, 변할 화자, 화학 그러죠. 화자의 몸체, 그래서 화체라고 얘기합니다. 화체설. 그래서 카톨릭이나 동방정부에는 축사하고 나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피죠. 함부로 흘렸다간 큰일 납니다. 이거 떡 부스레기라도 이거 주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할 때 탁 이렇게 동방정교도 그렇고 수건에 대가지고 이렇게 해주죠. 떨어지면 이거 주워 먹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몸인데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찬을 지키는 전통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안에가 실제로 화체는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며 먹고 마실 때 성령이 임재하며 함께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성찬에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마음에 흐르는 성령의 임재로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며 드려져야 하는 함께 나누는 주님의 몸된 희생을 상징하는 또 함께하는 만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래의 목적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아이 배고프다고 와서 성찬식에 펼쳐놓은 빵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목마르다고 거기 있는 포도주 다 먹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무슨 모임을 하든 자기의 유익을 막 주장하면서 모임 자체가 흔들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세워져야죠. 아니 모였는데 회의하는데 맨날 싸운다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분과 연합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의식이 성찬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 소망을 확인하며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되는 시간이기도 한 이 거룩한 성찬이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갈등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배려와 사랑의 문제 앞에서 어이없게 무너지고만 공동체를 향하여 사도가 간곡히 권면합니다. 어떤 이는 과도하게 먹고 마시며 취하는 반면 어떤 이는 그로 인해 줄이는 시간이 되고만 이 예식은 나눔과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최소한의 질서마저 깨뜨림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헌신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사도의 애타는 충고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요?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이 아침도 소중히 받습니다. 그 고귀한 잔에 담기신 피의 언약을 잊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어야 할 우리들입니다. 6월 2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보다, 우리가 느낀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오늘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는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성환교회를 섬기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9년 두이 서베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행복한 편입니다. 53.3%, 보통입니다. 34%, 행복하지 않습니다. 12.4%가 나왔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도전의 이야기가 거의 없는 대답이었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행복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공통적으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조건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이란 선물을 누리지 못할까요?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시편 128편을 읽으면서 이런 전제 조건 속에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정확한 매뉴얼을 따라 누구라도 그 길을 걷는 진행형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어떤 대상자라도 마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듯이 가장 행복한 가정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 지치고 지친 상태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 더는 못 버티겠어. 그때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희망을 보고 있다.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일 포기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모두가 실망하지 않으니까. 그 말에 용기를 내어 하루를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틀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면, 희망을 느낀다면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완치된 것을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고, 수고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삶은 마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라는 말씀처럼 할 일을 찾고 할 일이 있고 할 일에 대한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집에서 있는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가 아무것도 안 할까요? 제가 볼 때 가정주부가 가장 분주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바쁜 사람이 아닐까요? 행복을 노래하는 최고의 모습, 그래서 한 가족이 한상에 둘러앉고 서로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멋지게 감당해 낼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을까. 1940년대 깨끗한 침대, 충분한 음식, 정기적인 검진, 그런데 보육.

0: 원의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같은 시기 감옥에 아이를 키우는 아이들은 건강했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단 하나, 엄마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I'm a Christian.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다니엘은 사자굴을 들어갑니다. 그 고백 속에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해야만 합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함께 불러봅니다. 행복.

시편 102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요. 어떤 것에도 우선을 두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말씀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앗 아르바 곧 헬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비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뿌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랏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뿌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산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딤나니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놋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여아림과 라빠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밋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6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빛의 계절 6월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아지가 들어있는 6월은 여름을 향하고 있기에 더 덥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해가 길어지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혜인 시인의 6월의 숲에는 이런 시로 주님과 이 아침을 시작해봅니다.

초록의 희망을 이고 숲으로 들어가면 뻐꾹새 새 모습은 아니 보이고 노래 먼저 들려오네. 아카시아 꽃, 꽃 모습은 아니 보이고 향기 먼저 날라오네. 나의 사랑도 그렇게 모습은 아니 보이고 늘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네. 눈부신 초록의 노래처럼 향기처럼 나도 새로이 태어나네. 6월의 숲에 서면 더 멀리 나를 보내기 위해 더 가까이 나를 부르신 당신.

이 초록의 계절 6월에 우리의 삶도 더욱 푸르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테너 이단현 씨와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동역하고 싶다며 한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왔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왜 먼 중국까지 선교하러 오고 싶은지요? 라고 묻자 지망생이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동기입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시험과 시련,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견뎌내야 합니다. 당신의 동기는 이런 위협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두렵고 떨려도 중국으로 왔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위협에도 쓰러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선을 행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1906년 미국 LA 아슈사 거리에서 한 무명의 흑인 목사, 노예의 아들이며 천연두를 알아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애꾸눈이었던 윌리엄 시모 목사가 3년 넘게 이 LA 아시아 거리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역사가 한 세계를 지나면서 온 세계를 뒤덮어서 전 세계 7억 2천만 명의 성도가 온전 성령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하버드대학교의 하비콕스 교수는 21세기는 오순절 영성을 가진 교회가 세계 교회를 주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령운동 역사는 온 세계들을 뒤덮고 있는데 특별히 중남미에서의 성령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중남미에는 모든 나라의 기독교의 80% 이상이 다 오순절입니다.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브라질은 모든 개신교가 다 오순절 순복음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인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속한 멤버가 4,400만이 되고 그리고 한 2천만이 아직 가입을 하는데 2천만에 가입되면 6,4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의 우리 순복음 교인이 브라질 한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제에 살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죄악으로 뒤엎인 이 세상에 살면서 나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 모아놓고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장차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도와주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하고 위로해 주는 자, 상담자, 대변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설 때 우리를 변화해 주는 변호사와도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한평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 세상에 빠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고 충만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성을 이기고 문제와 어려움 많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출발이 성령의 침례인데,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완전히 잠긴 것을 물침례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그제 바로 성령의 침례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국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부흥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가보면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907년 장대현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로부터 새벽기도와 통성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미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조지 맥균 선교사가 이러한 선교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받았던 어떤 부흥운동도 능가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와 같은 기도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으며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로 출발하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집에 가서 잠이 오지 않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놀라운 풍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후로 100만 불용운동이 일어나고 일제 35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해방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35년 동안 연단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 알게 모르게 성의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통성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사라지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서 통일교 전도관 이것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여도 순봉교회가 해성처럼 일어나서 저 불광동 산기슭에서 저 서대문 로타리에서 여도로 오면서 불러 성령운동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켜 한국과 온 세계에 큰 붕의 역사를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주목계 주여 삼창은 온 세계를 깨우는 놀라운 기도의 함성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 흐미사가 물러가고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능력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무기력하고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느냐? 성령 충만을 상실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마귀가 근처도 안 옵니다. 참 마귀는 지혜로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로 와서 우리를 뒤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저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큰 나무 뿌리도 뽑아내고 모든 물건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성령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속에 뿌리를 했던 모든 흑암의 원사가 뿌리 뽑혀서 떠나가 버리고 문제와 염려와 근육까지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더러운 공기가 싹 사라지고 맑은 공기로 바뀌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영이 싹 떠나가 버리고 주님이신 신선한 생명의 영의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넘쳐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흑암의 원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3절을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이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고 밝은 빛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뒤엎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무속신앙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걸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죄악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모습, 과거에 나의 어떠한 잘못을 인해서 나를 묶어놓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악을 소멸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성결하고 의로운 생활은 성령께서 우리에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모든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을 불살아버릴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옛사람의 모든 죄악의 모습을 불태워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충만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88년 전에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불을 받은 날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 당시 성령파였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참석했다가 불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고 난 다음 요한 웨슬레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있어서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 이 불타오르는 그 불 열정을 갖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를 뒤따른 분들이 만든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의 상징이 십자가에 불이 타올라가는 것입니다. 불이 타올라가는 이 십자가의 그 상징이 감리교인데 이 어떤 놀라운 불을 받아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대천덕 신부님 하신 말씀이 이 성령의 불의 등잔을 감리교에 맡겨놨더니 불을 점점 식고 열정이 식어져서 그 등불을 다시 성결교회에다 옮겨놨더니 성결교회에서 불이 타오르다 또 식어갖고 이제는 순복교회에다 옮겨놨고 순복교회에서 타고 있다. 할렐루야. 감리교나 성결교나 우리 순복음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방언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900년 가을에 찰스 파란 목사님이 캔사스주 타피카시에 베델 성경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아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오후엔 기도하고 저녁엔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3일간 휴가를 주면서 너희들이 3일 동안 집 와서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조사해와라. 그랬더니 저들이 다 같이 와서 말했습니다. 성령 받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의 송구영신 때 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학생들이 한 40명, 지역 주민이 70명 모여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20세기가 열리는 1901년 1월 1일 오전 11시 그 중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학생의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안수하자마자 방언이 터져 나왔는데 보니 평생 배워보지도 못한 중국말로 3일 동안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게 되고 20세기 오순절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다 성경하고 방언을 말하실 줄 아는데 방언 기도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우리의 기도생활을 힘있게 합니다. 능력있게 합니다. 제가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났지만은 순복교회 오기 전까지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방언이 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복교회 오니까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밤낮 성령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세요. 저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 말을 듣고 저게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가만 눈치를 보니까 순복교회 살아남으려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뭔지 모르지만 주시옵소서.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1966년 2월 첫 주 목요일 날 우리 조용규 목사님께서 학생 부흥회 인도하실 때 불을 받았습니다.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혀가 딱 굴러가면서 다다다 방언이 나오네요. 왔구나. 그래가지고 방언을 잃어버릴까 봐 집에 가면서 계속 돌돌돌돌 기도하고. 그런데 방언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5분을 못해요. 한참 기도하고 시계를 보면 3분, 4분밖에 안 갔어요. 시계 죽었나 왜 이래. 다 기도하고 시계를 봐도 시계가 안 가요. 그런데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그냥 1시간도 2시간도 막 얼마나 기도가 깊어지는지. 제가 학교 갔다 오다가 버스가 서대문 로타리에 서는데 가방 들고 뛰어들어가서 그냥 서대문 교회에서 엎드리면 한참 울고 방언을 기도하고 나면 2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기쁨 충만해. 성령 충만의 그 열매는 기쁨 충만입니다. 마음이 늘 우울하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오늘 다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여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역사가 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일제 붕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는 광부였습니다. 1878년 영국 웨일즈 남부 강하고 소도시인 로허에서 평범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부모님께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성경과 기도가 하루에 일과였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도와서 나가서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광부들이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고 농담을 할 때 그런 저 구석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 등 신앙서를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13살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한 번도 개판 적이 없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당시 웨일즈가 영적으로 크게 침체됐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술과 도박, 방탕, 불신앙이 온 사회를 덮고 있을 때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웨일즈의 붕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넘도록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이 지역에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1904년 어느 날 새벽 1시에 그가 잠에서 깨어나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가 새벽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막 충만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하루 이틀 몇 달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10만 명의 영혼이 돌아올 것이다. 이 붕의 역사가 웨일즈를 넘어서 온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

0: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을 갖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잠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광부가 이 청년이 와서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탐탁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도 간청하니까 그러면 이번 수요일 날 내가 광고를 할 테니까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라. 그래서 수요일 날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반 오버츠 청년이 여러분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 되신 분은 남아서 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17명이 남았습니다. 17명의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둘째로,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셋째로,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넷째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령에게 나가야만 한다. 이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17명이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로 그가 다녀오며 말씀 전할 때마다 놀라운 봉역사가 일어나서 한 달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돌아오고, 웨일스 사회 전체가 변화돼서 술집과 도박장들이 다 문을 닫고 범죄율이 감소되고 원수들끼리 화해하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을 서로 갚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다가와서 이 웨일스의 부흥이 영국 전역을 넘어서 유럽, 미국, 인도, 아프리카, 한국에까지 전파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붕의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한때 은혜 받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이 꺼지고 식어져서 기쁨도 감사도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들어와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02-6181-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2일 선거 전날입니다. 하나님, 정직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화합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투표용지를 손에 쥐고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동참하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지난 100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나라가 아닙니까?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온 국민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닫힘 버튼부터 누르고, 전자레인지는 30초 남았는데도 괜히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영상 하나를 볼 때도 1.5배속은 기본이 돼버린 요즘, 3분 컷 같은 말도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는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삶까지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거 있죠. 힘든 일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기도는 금방 응답받고 싶고, 그래서 조금만 늦어져도 아직 그대로인 내 모습이 답답하고, 아무 변화 없는 하루를 보면 무의미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덜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 말씀, 아멘. 제가 요즘 창세기 속 요셉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조차 잊혀지는 시간 속에서 요셉의 원망이나 부르짖음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훗날 아들 므네세와 에브라임을 얻은 뒤에야 그가 지나온 고난과 수고를 조용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긴 시간을 끝내 견뎌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자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당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이미 그의 삶을 가장 정확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단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느리고 답답하기만 보일지라도 언젠가 돌아볼 때 그 기다림마저 나를 가장 좋은 자리로 이끌기 위해 지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을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과 정속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 말씀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된 성공 비결, 바로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홍수를 대비하며 오랜 시간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언약을 따라 본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아브라함도,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도,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의 여러 인물들까지 인내력의 대가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고 또 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승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 말씀 아멘. 보지 못하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의 비결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아침 방송 가족분들 함께해 주고 계세요. 우리 뒷자리 9507님, 안녕하세요 PD님. 새벽 기도 후에 역전 전도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늘 새벽 기도의 전을 쌓으신 후에 그 단을 쌓고 나서 또 역전의 이 전도 다녀오시는 우리 9507님이 정말 멋지고요,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늘 기도로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지나간 것을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이 흐려도, 바람이 불고 때로는 자결하는 태양에 지쳐도, 차가 막혀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해도 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멋지고 행복한 보석 PD님과 기분 좋은 출발합니다. 렛츠고! 외쳐주셨어요? 야, 우리 이륙사님의 이 아주 멋진 문자 덕분에 제가 더 행복하고 이 아침 힘이 나는걸요. 지나간 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새로운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아침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더울 때나 흐릴 때나 비가 올 때나 아주 밝을 때나 자결하는 태양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이륙사님 방송가족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감사해요. 3924님께서도요, 6월 한 달도 애청하면서 또 노방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어린이 합창단에 빛을 들고 세상으로, 또 귀한 찬양도 신청곡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늘 감사해요. 정말 5월 한

한 달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새롭게 맞이한 우리 6월도 우리 주님으로 함께 나아가요.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우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피디님, 어제 카페에 한 손님 오셨는데요. 그 손님분이 피디님이랑 너무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전도형 디저트를 서비스로 드렸답니다. 알고 보니 그 손님분이 무교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영도교회를 소개해드리고 극동방송도 소개해드렸답니다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 손님분이 저를 닮아서 더 반가워서 디저트까지 서비스로 드렸다. 좋습니다. 우리 4420님이 운영하는 그 카페 디저트가 또 맛있다는 소문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참 잘하셨고요. 참 이렇게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더불어 극동방송까지 전하시는 우리 4420님 참 귀합니다. 극동방송의 정말 전파 선교사님이시네요. 감사해요. 우리 2642님, 창세기로 여는 아침 우리 최인성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참 귀한 문자인데요. 아이고, 오늘 좀 아쉽게도 이 매주 화요일 창세기의 은혜로 아침을 열어주셨던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약한 달간 개인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시는데요. 우리 목사님과 가정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더불어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이 시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출첵 받을게요. 오늘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이두 글자 준비해 봤어요. 인내. 인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인내. 인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샬롬 조화 출첵입니다. 이어서 인내 찬양 듣고 올게요. 송경민 목사님의 목소리입니다.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우에서 베이커리 교환권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오랜만에 찾아온 전파 선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바로 전목시 코너입니다. 극동 방송의 전파 선교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신 전파 선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자, 오늘은 포항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옥랑 전파 선교사님이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박희진님.
1: 와, 집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이른 시간 또 우리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음에 정말 기쁨이고 영광인데요. 우리 집사님 방송하실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2: 아, 네. 저는 포항중앙교회에서 유년부와 누가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 김옥랑 집사입니다. 유년부 선생님들, 누가 선교 가족들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우리 김옥랑 집사님이시고요. 포항중앙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세요. 우리 손병렬 네. 목사님께서 신무하시는 교회죠.
2: 아, 네. 맞습니다. 네,
1: 또 유년부 선생님, 누가 구역 가족들 이렇게 사랑한다고 메시지까지 띄워주셨는데요. 아니, 지금 유년부 선생님이면 유년부에서 우리 선생님으로 또 활동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사님께서?
2: 네. 총무 선생님으로.
1: 한 몇 년 정도 지금 섬기고 계세요?
2: 지금 8년째예요.
1: 와, 그렇군요. 우리 또 이 시간 이 극동방송 샬즈와 애청자 중에서 또 포항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목소리 들으면 이 아침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집사님 평소 극동방송 어떻게 애청하시나요? 요즘은 좀 어떤 프로그램 청취하는지가 궁금합니다.

0: 네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하고요.
1: 네.
0: 네, 멋진 목소리로 우리 아침을 깨워주시는,
1: 아이고.
0: 네네, 우리 보석 PD님께서 진행하시는 살른 좋은 아침입니다와 또 저의 퇴근길에
1: 네.
0: 힐링이 되어주는,
1: 오.
0: 네, 행복한 저녁
1: 전혀
0: 보고 방송을
1: 복음하소영.
0: 듣고, 네, 가끔씩 제가 운전 중이지만
1: 네.
0: 신호가 걸렸을 때 그때 5만 완
1: 아.
0: 정도, 네, 오차가 보내고
1: 오찬환.
0: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 홍소영 PD님이 이 시간 또 이렇게 듣게 되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또 행복한 저녁 복음화수영까지 이렇게 정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자, 집사님, 이 시간
0: 네.
1: 짧게 우리 또 포항중앙교회에 섬겨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교회에 대한 소개나 자랑 한번 해볼까요?
0: 아, 소박하게 자랑 한번
1: 좋습니다.
0: 해보겠습니다.
1: 거창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0: 아, 네, 우리 중앙교회는 사랑과 섬김 넘치는 교회입니다. 네, 지역사회 활동, 특히 주일 택시 타기, 또 죽도시상 장보기,
1: 네.
0: 또 연탄 나눔, 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통해 사랑 나눔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 한해 동안 저희가 교육센터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우리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또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뛰어놀기도 하고 또 넓은 공간에서 즐겁게 활동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네, 청교센터를 아주 멋지게 리모델링을 하였어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전 세대를 아울러서 또 하나님과 안에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네,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1: 정말 좋습니다. 정말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포항중앙교회라고 항상 생각이 드는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활동도 하고 이런 사랑 나눔 실천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너무 좋죠. 너무
0: 아,
1: 귀하고요.
0: 네.
1: 어떻게 또 전파 선교사로 섬기게 됐던 그첫 계기나 그첫 사랑이랄까요? 그런 게좀 궁금하기도 해요.
0: 아, 네. 극동 방송이 개통되고 얼마 안 돼서,
1: 예.
0: 지금은 제가 중앙교회 다니고 있는데, 전에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 홍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1: 네.
0: 네, 그때 알고 부모님과 함께 전파 선교사로 섬기게 되었어요.
1: 네.
0: 그때는 또 기독교 방송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1: 오.
0: 네,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뒤에 90.3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었는데,
1: 맞아요.
0: 예, 그 예전에는 나름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1: 야.
0: 처음에는 반갑게 느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 맞습니다. 이게 도로 위에서 이 90.3, 이 붉은 스티커를 보면 이 가슴 벅찰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0: 네.
1: 우리들만의 그런 사인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0: 맞습니다.
1: 너도? 나도? 이런 느낌. 또 그런 추억도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요. 아, 맞아요. 우리 굿돈방송에서 또 직원분들이 저도 이렇게 나갈 때가 있는데 주일 예배에 이렇게 홍보 순회 집회를 다니기도 해요. 그때 또 이제 직원들이 와서 사역도 소개하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이 방송 선교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동참하는 데서 오는 그런 유익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지금 좀몇 년째 이렇게 섬기고 계세요?
0: 그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하고 저도 따로 하고
1: 네.
0: 신랑 이름으로 또 하게 되고
1: 우와.
0: 네, 뭐 끊임없이 하진 않았지만
1: 예.
0: 네, 그래도 저희가 끊이지 않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또온 가족이 이렇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아니,
0: 네.
1: 그렇게 섬겨주는데 또 어떤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0: 그럼요.
1: 됩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0: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과 찬양이 주는 기쁨이 또 있고요.
1: 네.
0: 또 흘러가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모두에게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 될수 있다는 것을 네, 믿고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와, 말씀과 찬양으로 또 개인이 받는 기쁨도 정말 충만한데, 더불어서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달하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유익까지 있다. 그런 기쁨까지 있다라고 우리 집사님께서 고백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바로 전파 선교사의 가장 큰 정체성이고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집사님, 극동방송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고요. 포항 극동방송은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0: 그동안 정말 정말 오직 복음만을 전파하며 달려온 극동방송 또는 우리 포항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응원의 메시지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전해주실까요?
1: 극동방송이 70주년 됐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큰 감격이 있고요.
0: 네.
1: 우리 포항 극동방송도 벌써 25년이 되었네요.
0: 맞아요.
1: 네, 극동방송을 제가 알게 된 지가 한 20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0: 네.
1: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0: 우와, 그러네요.
1: 네, 그 긴 시간 동안
0: 네.
1: 제가 극동방송과 함께했다는 것이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이 말씀, 또 찬양을 집에서, 또 차에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앞으로도 우리 극동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정말 또 이 소망 가득 담아서 또 감사의 메시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사님 표현 중에서요, 정말 언제 어디서도 90.3만 맞추면 들을 수 있는 이 찬양과 말씀, 복음을 전파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 포항극동방송. 그런 포항극동방송이 25주년을 맞이했어요. 25년 동안 끊임없이 달려왔고요. 앞으로의 25년도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사님, 사모하는 말씀 구절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실까요?
1: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중에서 한 구절을 선택하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는 구절인데요.
0: 예.
1: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열심도 나의 삶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있는 고백하는 말씀이라서
0: 아멘.
1: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0: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이런 복음의 이런 빚진 자의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인한 것이었다, 은혜였다 라는 고백이 참 귀하고요. 우리 사모하는 찬양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나누고 싶은 찬양은 나를 네. 지으시니가 하나님인데 나를 지으셨다는 말씀이 너무 항상 생각할 때마다 은혜이고
0: 네.
1: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건데 저희를 지으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요. 그것이 바로 늘 저희가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 은혜라는 그런 또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 은혜라는 또 찬양을 소개해 주셨고요. 사랑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가족도 있고 지인, 성도님들 정말 많으실 텐데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도 메시지 이 시간 한번 띄워주시죠.
1: 우리 남편에게 한번 띄워볼까요?
0: 남편분께요. 정말 좋습니다. 이 시간 듣고 계시죠? 네, 띄워주시죠.
1: 여보, 자기 차에 내가 90.3을 세팅해 놓는데
0: 와.
1: 한 번씩 바꿀 때가 있더라. 출퇴근길에 극동방송을 꼭 들어보세요.
0: 와,
1: 야,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감격이 넘치는 날이 올 거예요.
0: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 정말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분이 계실까? 아마 남편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신다면 그런 생각이 바로 들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90.3에서 다른데로 이렇게 이탈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언제나 다시 90.3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또 싶은 이 아침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사랑 가득한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1: 아,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저에게 고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해결 제목이기도 한데요. 일하면서 집안일하면서 매일의 일상들이 똑같이 흘러가다 보니 어떤 때는 내가 썬데이 크리스천인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주일 예배드리며 또 섬기는 곳에서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로 여기는 것 아닌가 할수 있습니다.
0: 네.
1: 피곤하다는 핑계로 또 힘들다는 핑계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매일의 똑같은

0: 일상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정말 진솔한
0: 그리고
1: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주사님, 끝으로 전파 선교사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청취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한 권면의 메시지도 부탁드려요.
0: 아, 네. 이 전파 선교사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큰 감동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0: 먼 곳을 가지 않아도, 내가 엄청 난 일을 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지금 바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극동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기쁨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1: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찐한 이 권면의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어요. 우리 2642님, 포항중앙교회를 섬기시는 행복한 전파 선교사 우리 김옥랑 집사님 너무 멋지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나눠주신 우리 포항중앙교회 김옥랑 전파 선교사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사님의 가정과 그 사업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가득 내려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 퇴근길에 항상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은혜롭게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요. 3328님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 오늘의 출첵 제시어도 드렸어요. 인내라고 보내드렸는데 지금 인내라고 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9402님, 9507님 인내, 인내라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인내, 인내라고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도 해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오늘 인내하면서 믿음의 단을 쌓아 나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인내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우리 522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고단한 시간을 견뎌내야 하기에 누구보다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덕분에 순간순간 큰 위로를 받는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청곡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부탁드립니다.

우리 3924님의 신청곡 은혜로운 찬양,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듣고 왔죠.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뒷자리 우리 9029님, 인내로 서로 사랑하며 포항남로회 아동부연합회가 올해도 잘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 어린이 대회 잘 마쳤습니다.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교사 강습회가 은혜로이 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멋진 남로회 아동부연합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9029님 늘 인내로 서로 사랑하면서 또 이렇게 아동부연합회를 위해서 또 기도의 제목까지 남겨주시는 우리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9029님의 이 기도 제목에 우리 방송하신 분들께서도 두 손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늘 다음 세대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인내로 나아가는 9029님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내 두 글자 오늘의 출첵 제시어 드렸거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인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찬양 듣고 오실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이어스의 목소리입니다.

뒷자리 우리 7201님, 인내는 제가 가장 싫어한다고 봐도 되는데요. 참 오래 참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으세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샬롬 하트 보내주셨어요. 아,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7201님, 비록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인내, 가장 하기 힘든 것은 인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7201님 또 센스있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3072님께서도요. 인내, 주님 말씀으로 인내하며 힘내는 오늘을 보내고 싶네요. 오, 이 라임이 예술인데요. 샬주화를 통해 힘내는 오늘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인내하면서요, 함께 힘내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요. 아자아자 화이팅. 자, 우리 0114님 출근길입니다. 늘 아침마다 삶을 깨우는 소리 감사드립니다. 인내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뒷자리 6446님께서도요 폐암 4기 판정받았지만 인내로 치료해서 치유될 줄 믿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반드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요, 그 광해의 가정 가운데 정말 또 인내로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 6446님 반드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더 크게 이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사역자의 길로 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46님 힘내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자, 우리 6446님께 오늘의 또 출첵 제시어 또 인내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힘내라는 이 감동에 또 기도 함께 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6446님 감사해요. 힘내세요. 자, 우리 뒷자리 0114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3328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9402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5306님 인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항상 이 말씀대로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모두 파이팅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306님께도 마지막으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다섯 분 추천드렸는데요,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찬양의 은혜와 더불어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도 함께 나누었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친의 은혜로 가득한 하루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552님께서요, 야, 인내로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인, 인간의 참된 가치는 내, 내면으로 사겨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오늘 구성도 참 좋아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이행시 정말 좋은걸요?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가득하세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믿고 구하려면 첫째, 나에게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로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는데도 18절에 보니 도리어 여호와 앞에 들어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들어가 앉았다라는 표현은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멈춰 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 첫마디로 나온 고백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지요.

쫓겨난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라고 해요. 지난 이틀에 걸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하듯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주어야 영적 원리가 쉽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항상 쉽게 다가오시고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라고 해요.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기도입니다.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해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종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다윗은 자기 노력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분의 뜻대로 큰일을 행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뜻대로 주님이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들어가 앉은 적이 있나요? 나는 누구이오며 라는 비천함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며 주께서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깨닫고 감사하나요?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믿고 구하려면 둘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해야 합니다.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해요. 다윗의 기도가 개인의 감사를 넘어 구속의 역사로 확장됩니다. 들어도 안 들리고 보아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다윗은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고 분명히 고백해요. 2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기도해요. 다윗 언약은 사양할 일이 아닙니다. 사양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다윗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가 자기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성전 건축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기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키는 거예요. 27절에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시내산 언약이 더욱 구체화되었고 그것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다윗은 비로소 이런 간구를 드릴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며 맞아 맞아 말씀대로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말씀은 참되십니다. 다윗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자기 소원을 하나님 뜻 아래 일치시키고 있어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참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해요. 말씀하셨사오니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께 확실히 기도할 수 있고 당당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상적인 왕국의 화려함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까지도 알아들은 다윗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내가 주 앞에 한결같이 머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적용 질문이에요. 내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려는 간구입니까? 말씀을 근거로 한 당당한 기도입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일치시키고 있나요? 중독이 있으신 아버지를 판단하거나 용서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0: 저희 아버지는 사역자인 동시에 마약, 도박, 음란의 문제로 온 집을 힘들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세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셨지만 저는 성인이 되어 억눌렸던 분노를 해소하고자 음란과 탐식으로 저 스스로를 방치하다시피 했죠. 어머니가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저는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들으며 공동체에 힘겹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죽기보다 싫었던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환경을 통해 수급자 전형으로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생기자 저는 투기성 코인, 음란업소 출입, 게임, 음식에 마음대로 돈을 쓰며 제 인생을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남은 것은 비대해진 몸과 악화된 우울증, 중독자가 되어버린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살고 싶다는 마음에 가족과 공동체 식구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중독자 아버지를 판단하거나 용서할 그 어떤 자격도 없음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지요. 일상이 회복되어 직장에 복직하고 약도 꾸준히 먹으면서 공동체 안에 한 자매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러면서 늘 나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제가 만남과 헤어짐을 결정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자 교제의 모든 위기마다 교회 공동체에 물으며 기도를 부탁했지요. 안목의 정욕과 상대방의 환경, 조건을 따지며 주고받는 사랑만 하려던 제게 하나님은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직 말씀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결혼 생활에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공동체에 잘 묻겠습니다. 결혼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자기 소원이 거절당했을 때 도리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자기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오르시고 말씀은 참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당당히 기도할 수 있어요. 화려한 번영이 아니라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며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구할 때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며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한 다윗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들어가 앉아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소원을 하나님 뜻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당당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번영이 아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구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도 주님이 100% 오르시고 참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축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결혼을 소망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만남의 자리, 청년이여 결혼하라 시즌3가 6월 3일 수요일 포항 기쁨의 교회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말씀 안에서 이성교제와 결혼특강, 신앙 안에서 교제와 로테이션 만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는 복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회 전국연합회 SNS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997-6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

0: 1599에 7521번 흥해 제1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학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감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다니엘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사람이 아니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 믿음의 고백의 반응들이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큰 금 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3장 1절을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해 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 27m, 너비 2.7m의 금신상을 만들고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디 넓은 평지에 27m 높이의 금신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술 또 모든 모든 사람들의 열망을 모아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다스리는 중앙의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두라 평지에 모여 금신상 앞에서 절하게 하는 일을 느부갓네살 왕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이 공무원들, 직분자들을 모아서 그 일들 가운데 행할 때에 몇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갈대아 사람들 중에 공무원들이 큰 소리로 왕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일러 바친 거죠. 그 일러 바쳤던 대상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 유다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지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을 바꾸겠다는 의도입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을 강제로 짓눌렀을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창씨개명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고 언어도 한국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일본말을 사용하게 만들고 일본의 왕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일들을 자행하게 했습니다. 신사 참배이지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일본 아래에 한국이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르는 이름,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 모두 그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리게 해서 일본을 섬기게 하려는 의도였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0: 살 역시 여러 각처에서 데리고 온 포로들을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어 가치를 바꾸게 했습니다. 그 궁극적인 마지막 정점에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하고 바벨론의 신과 버금가는 왕을 신처럼 섬기게 하려는 그 의도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 심령 속 깊은 곳에 새겨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뽑아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갈대아 지방의 여러 공무원들도 알고 있었고 그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매우 거슬리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금신상 앞에 절하는 그 자리에서 이 셋이 절하지 않고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잘 됐다. 이때가 기회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 눈에 가시 같은 저들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들이 쪼로로 달려가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다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도 잘하고 생활도 잘하는데 꼴보기 싫은 거예요. 신앙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섬기는 왕, 그들 앞에 절하지 않는 이들이 못내 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이유로, 신앙적 이유로 이 세 친구가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데리고 갔는데 왕 역시 이들을 아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던 때여서 이들을 즉시 처단하기가 매우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총애하는 것 알지? 야, 한 번만 절해라. 내 입장도 좀 봐줘라. 난 너희를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 다시 한번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절하게 할 테니 너희 가서 절해라 라고 회유 또는 이 압박의 명령을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에게 했습니다. 그때 이 세 친구의 대답이 명대답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들의 명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여러분들이 이 세 친구인 것처럼 한번 외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1: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0: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담대함, 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난주일에 우리 배웠죠?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그 마음이 민첩하게 했던 탁월한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을 우리가 이 17절, 18절의 고백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왕이 화가 나서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지요.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 풀무불의 뜨거움보다 일곱

0: 배 더 뜨겁게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분노가 얼마나 높이 치솟아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운운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찝찝한지 이들을 결박시켜라 그랬어요. 이들을 결박시켜 묶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22절 말씀해 보면 이들이 결박당하여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이 풀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 영어 성경에는 용광로라고 그렇게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용광로 잘 아시죠? 포항 사람 치고 용광로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저기 있잖아요. 평소보다 7배 더한 풀무불 속에 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 셋은 그대로 결박당한 채 풀무불 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라고 신앙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셨나 봐요. 이들은 풀무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들의 신앙도 헛것인가.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계시지 않는데 이들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살았는가. 하나님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시고 듣고 계시지도 않는데 이들만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했는가 싶을 것 같은, 다니엘서 3장 23절로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너무 허무하고 허망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순간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 여러분, 평소에 불꽃대로라도 풀무불 속에 여러 철광이라도 들어가면 다 녹아 없어지는데 사람 7배나 더한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22절 말씀해 보면 이들을 결박하여 던지려고 옆에 섰던 바벨론 군사들이 불 가까이 갔다가 그들이 불타 죽는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밖에도 불이 확 번져 나와서 근처에만 가도 불타 죽는 그 불 속에 이들을 집어 던져 넣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말씀이 있어 참 반갑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어떻게 되나 가만히 보고 내심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불안이 실제가 되고 맙니다. 왕이 가만히 보다가 말합니다. 야, 내가 지금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닌다. 야, 내 눈이 잘못되었는지 니네가 한번 봐라.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하여 던지지 않았느냐. 어떻게 저 풀무 속에 네 사람이 그것도 결박당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저렇게 다닐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생겼고 그 한 사람은 내가 볼 때 신들의 아들처럼 특별하게 보인다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25절의 내용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셋을 넣었는데 넷이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재밌죠? 나와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랬더니 나와요. 나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1: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0: 아멘. 아멘입니까? 이들을 집어넣으려고 옆에 있던 군사들이 불타 죽었는데 그 안에 있던 자들은 죽지도 않았고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에 탄 흔적도 냄새도 없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머리틀 하나 걸린 냄새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우리는 성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이 이 역사의 현장에 있었음을 우리는 지금 짐작합니다. 여러분, 풀무불 말이에요.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 말입니다. 그 당시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 이 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도 풀무불이 있죠. 어떤 분은 평소 풀무불과 같은 뜨거움에 그 고난의 현장이 있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몇몇 분은 다른 사람이 겪는 풀무보다 3배, 4배 더한 견디기 어려운 삶의 풀무를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못지않게 빠지지 않을 만큼 7배나 더한, 다른 사람들보다 7배나 더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도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전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진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의 현장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이 먼 지구 땅을 망원경으로 푹 보시면서 인간들이 잘 사는구나, 하하하 저렇게 지내는구나 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생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먼 곳에 계시면서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진리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두려워 떨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어컨 바람 아래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고 평소보다 7배 더한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빠졌던 7배나 더한 뜨거움의 풀무불 아니겠습니까? 음침한 골짜기 정도가 아닙니다. 골짜기 정도가 아닙니다. 음침한 골짜기 정도가 아닙니다. 사망이 드리워진 음침한 골짜기, 7배나 더한 풀무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있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건져내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건져내시기보다 그 속에 함께 들어가 그들과 있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무엇하기 위해 함께 하기

0: 일입니다. 임, 마누, 엘,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임, 마누, 엘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임, 마누,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제1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고백했고 고백대로 살았고 고백대로 유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제1은 무엇입니까? 삼전 닉스의 주식 아닌가요? 배당금 아닌가요? 이익을 나누는 보상금 아닌가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 제1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고백처럼 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제1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까? 이름은 바뀌었지만 삶의 터전은 바뀌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기에 내 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저 풀무불에서 죽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살려내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은, 금, 돈을 내 모든 주머니에 집어넣고 지옥불로 빠져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아 그 주님을 끝까지 풀무불 앞에서도 붙잡을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풀무불만 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 차이를 아십니까? 예. 하나님은 풀무불이 있을 때 나 너와 함께 풀무불에 들어갈게 라고 결정하시고 우리는 풀무불이 저 멀리에만 있어도 나 하나님 몰라요 라고 부인하고 떠난다 이 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정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보네퍼 목사님, 아까는 영국 분이고 이분은 독일 분이에요. 옥중서간이라는 책 속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감옥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 하나님, 그분은 저 멀리 계시는 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의 고통과 기쁨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돕는 신이다.
0: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저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고 친히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 우리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삶의 현장은 풀무불과 같은 곳 아닙니까? 인생들의 고난에 아우성이 있는 이 땅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멀리서 말씀으로 구원받아라, 천국 와라 이렇게 하시는 타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땀 흘리시고 같이

0: 풀무의 뜨거움을 경험하시는 그분, 우리의 인생을 채율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1: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0: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이방 왕이 이것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해버립니다. 유다 사람이 꼴보기 싫어 풀무불에 던져냈던 그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 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 못할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들어오신대요.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강 가운데서 너를 지키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가 타지 않도록 내가 불 가운데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겠다.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물 밖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아시지요? 성자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있는데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성자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면 그 옛날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그분이,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던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안 계시다가 신약시대 때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요, 태초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예수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0: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구원의 역사에 함께 주관자가 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역사하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요, 마음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을 할 수 있어야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메시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멘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못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르지 않습니다.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에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아니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박사가? 권력자가? 아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못 믿으시는가 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0: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은 영이신데 내 안에 계시는지 어떻게 내가 확인하지? 내가 진실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직분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A.W. 토저 목사님,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의 구원과 찾아오심은 언제나 앞서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내려오신 사건이다.
0: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저 먼 하늘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쏙쏙쏙쏙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으시고 불 하나 묻히지 않으시고 땀 하나 흘리지 않으시면서 권능을 가지고 구원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중심으로 쑥 들어오셔서 물 속에, 불 속에, 풀무 속에, 고난 속에, 가지덤불 속에 오셔서 친히 구원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는 자는 내가 그들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로 삼을 것이다. 이게요, 천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 느부갓네살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바벨론 신 의문의 일패. 자기가 만들었던 그 금신상의 주인 바벨론 신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와서 직접 구원해낼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0: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높이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며, 물과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 이땅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승리하는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3177번 포항성결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